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오늘 동창회 너무 재밌었다. 그치 민순아?
3: Yes. There are a lot of faces I didn't recognize at our class reunion today, probably because it has been so long since I last came. But I was still really happy to be there.
2: Oh, yeah. 너는 여전히 말도 이쁘기도 한다. 그래서 선배들이 다 좋아했나?
3: No, no,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s not like I was that popular.
2: 아, 저기 우리 선배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대니얼 선배 나온다. 인사하러 가자. 선배님!
4: Oh, it was so nice seeing you guys today.
2: 저희도 오랜만이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선배님.
4: Are you heading home?
2: 뭐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도 되는데, 그치, 민순아?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3: Yes, it's getting late, so I should head home.
4: Oh, Minsoon, could you give me a ride then? My legs were starting to hurt. Oh, it hurts so much that I can't even take a single step.
2: 아니, 선배는 아까 막 러닝 시범 보이면서 달리더니 아까까지 멀쩡하던 다리가 왜 아프다고 하는 거지?
3: Oh, I don't drive, so I can't give you a ride. I take the subway.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The subway station is 10 kilometers from here.
4: Oh, it's only 10 kilometers? I could run there right now. See?
2: 엄마야, 선배. 아까는 뭐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하더니 이거 뭐 유주얼 서스펙트다. 이거 뭐고 이거?
0: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태워줄까? 영어로 뭐라고요?
4: Can I give you a ride? Can I give you a ride?
0: Can I give you a ride?
5: 일상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태워다 줄까? 차로 데려다 줄까? 라는 뜻입니다. Can I give you a ride home? 집까지 태워다 줄까? I can give you a ride to the station. 내가 역까지 태워다 줄게. 답변으로 태워줘서 고마워 라고 할 때는 Thank you for the ride 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태워줄까?
4: Can I give you a rid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ime for News Inside, our Friday segment of the week here at Busan Worldwide. As always,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topic for today. Starting next year, regional national university tuition will effectively become 0-1. Today we will look into this news in detail. 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등록금이 사실상 0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내년에 지역 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비수도권 국립대 30곳 신입생이 대상이고 집안 소득과 상관없이 국가 장학금만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 I see. So freshmen entering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next year will not pay a single penny in tuition. This content was disclosed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next year's budget plan late last month. Targets are freshmen across 30 non-capital national universities, and regardless of household income, as long as they apply for state scholarships, they will receive full tuition support. However, medical, dental, pharmacy, and veterinary school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Well, which universities correspond to this in Busan and Gyeongnam? 부산과 경남은 어떤 대학이 해당되나요?
1: 네,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가,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은 단계적으로 넓어지는데요. 내년에 2,130억 원을 투입해 1학년 신입생부터 시작하고 해마다 한 학년씩 늘려 2030년에는 4학년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내년 입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을 덜게 되는 건데요. 다만 등록금이 공짜라는 점만 보고 일단 입학한 뒤 수능을 다시 치거나 하는 이른바 반수를 막기 위해 자퇴처럼 중도에 그만두면 추가로 받는 지원금은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0: I see. So in Busa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gyeong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National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qualify, while in Gyeongna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re targeted. Support will expand step by step, investing 213 billion won next year, starting with first-year freshmen. It will expand by one academic year annually, so that by 2030, all four grade levels receive benefits. Students entering next year will lessen tuition worries until graduation. However, to prevent so-called half retaking, where students enroll just because tuition is free and then retake the CSAT, if they drop out midway, like voluntary withdrawal, additionally received support funds must be repaid. Well, coincidentally, today is the deadline for the rolling admissions application. So how will this 0-1 tuition policy affect college administration? 네, 마침 오늘이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데요. 이번 등록금 0원 정책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네, 부산의 주요 대학들은 오늘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대학마다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실 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대학들은 이번 수시에서 모두 41,485명, 전체 모집 정원의 약 90%를 뽑습니다. 올해 수시의 특징은 무리한 상향 지원을 피하는 이른바 하향 안정 흐름인데요. 내년 대입부터 수능 출제 범위와 고교 내신 산출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사실상 재수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지금 제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압박감에 역대급 규모의 재수생 유입까지 겹치면서 확실한 합격을 노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화요일 마감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3.2% 줄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major universities in Busan close application submissions today. As deadline times vary by university, applicants need to check quickly. Universities in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will recruit a total of 41,485 students through this rolling admissions cycle, accounting for 89.1% of the total enrollment quota. A characteristic of this year's rolling admissions is the so-called downward stability trend, actually, avoiding unreasonable upward applications. And as the CSAT scope and high school GPA calculation methods change significantly starting with next year's college administrations, retaking exams becomes virtually very disadvantageous. Amid pressure to catch the last train of the current system, coupled with an all-time record influx of retakers, an atmosphere aiming for certain acceptance became clear. So in fact, applicants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0: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which closed this Tuesday, decreased by 3.2% compared to last year. So such a trend turns out to be an opportunity for regional and national universities. 이런 흐름이 지역 국립대엔 기회가 되는 셈이네요.
1: 네, 입시 업계 분석도 그렇습니다. 지역 국립대 경쟁률은 이미 오름세인데요.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학정보 공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 국립대 세 곳 모두 신입생 경쟁률이 9대 1을 넘었습니다. 해양과 수산에 특화된 한국해양대는 2년 전 6.7대 1에서 올해 9.8대 1까지 뛰었고 부경대도 7.3대 1에서 9.3대 1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등록금 부담까지 사라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조차 원서 6장 가운데 한 장은 지역 대학에 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부산시 교육
0: I see. So admissions industry analysts actually agree. So competition rates at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are already on the rise. And looking at the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public disclosures published last month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freshman competition rates for all three national universities in Busan exceeded 9-1 this year. Korea National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specialize in maritime and fisheries jumped from 6.7 to 1 2 years ago to 9.8 to 1 this year. And also he mentioned that on top of all of this is the tuition burden disappears, an atmosphere where even top tier test takers use one out of six application slots for regional universities has been formed according to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Busan. Well, let's wrap up for today by summarizing today's details. 네,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죠.
1: 네, 내년 지역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이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입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하향 안정 흐름이 뚜렷해서 등록금 혜택까지 겹친 지역 국립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등록금 면제만으로 인설 선을 꺾기 어렵다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교육 혁신과 지역 일자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0: 그렇군요. So starting with regional national university freshmen next year, tuition effectively becomes 0-1. Ahead of admission system revisions, the downward stability trend is clear, yielding analysts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coupled with tuition benefits. However, as a surveys show that tuition waivers alone find it difficult to break the insole preference, whether educational innovation and local jobs can follow together is projected to be the ke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And that's it for today's News Inside. And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We have Potassium-nim saying, 김동욱 기자님, 화이팅! Well, that's it for our reporter. We're going to see him on Friday.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Final song is by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BFM 부산 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3: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2: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3: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2: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3: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2: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유스라디오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5: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5: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4: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6: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more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0: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0: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3:00 o'clock.

그게 있다면 오지 않을까. 다정한 봐두고 싶었지만 네가 바다인 것만 몰랐을까.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 I'll be your man 치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맞추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i.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오늘 동창회 너무 재밌었다, 그치 민순아?
3: Yes, there are a lot of faces I didn't recognize at our class reunion today. Probably because it has been so long since I last came. But I was still really happy to be there.
2: Oh, yeah. 니는 여전히 말도 이쁘기도 한다. 그래서 선배들이 다 좋아했나?
3: No, no,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s not like I was that popular.
2: 아, 저기 우리 선배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대니얼 선배 나온다. 인사하러 가자. 선배님!
4: Oh, it was so nice seeing you guys today.
2: 저희도 오랜만이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선배님.
4: Are you heading home?
2: 뭐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도 되는데, 그치, 민순아?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3: Yes, it's getting late, so I should head home.
4: Oh, Minsoon, could you give me a ride then? My legs were starting to hurt. Oh, it hurts so much that I can't even take a single step.
2: 아니, 선배는 아까 막 러닝 시범 보이면서 달리더니 아까까지 멀쩡하던 다리가 왜 아프다고 하는 거지?
3: Oh, I don't drive, so I can't give you a ride. I take the subway.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The subway station is 10 kilometers from here.
4: Oh, it's only 10 kilometers? I could run there right now. See?
2: 엄마야, 선배. 아까는 뭐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하더니 이거 뭐 usual suspect다. 이거 뭐고 이거?
5: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태워줄까? 영어로 뭐라고요?
4: Can I give you a ride? Can I give you a ride?
5: Can I give you a ride?
6: 일상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태워다 줄까? 차로 데려다 줄까? 라는 뜻입니다. Can I give you a ride home? 집까지 태워다 줄까? I can give you a ride to the station. 내가 역까지 태워다 줄게. 답변으로 태워줘서 고마워 라고 할 때는 Thank you for the ride 라고 하면 됩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태워줄까?
4: Can I give you a ride?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방법이 학군단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약간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곳이 또 군대의 장교라는 직책을 맡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군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1: 아, 확실한 계기가 있었군요. 제가 궁금한 게 대학 생활하기에도 정말 바쁘고 힘든데 학군단 일정까지 소화하셔야 됩니다. 민찬 씨,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0: 우선 가장 힘든 점은 사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체력이 진짜 뭐 물리적으로 막 뛰어다니는 체력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체력도 꽤큰것 같습니다. 논문이나 대외 활동 같은 것도 참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침 일과 등을 비롯해서 좀 군인스러운 활동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점점 저를 조금 힘들지만 오히려 뭐 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원동력이 되겠네요. 이제 동기들과 땀 흘리며 훈련을 받다 보면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0: 훈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번 하계 입영 훈련이 너무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41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지만 저희가 사격을 할때 조금 햇빛 밑에서 조금 오래 대기를 하고 사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더위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븐 속에 들어간 쿠키가 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햇빛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 아, 맞아요.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아,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다 보면 뭔가 학군단이란 무게감도 느껴지고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것도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민찬 씨가 후보생이 된 이후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뭔가요?
0: 예전에는 대학생으로서 제 행동이 대부분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제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학군사관 후보생이 된 이후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학군단이나 앞으로 속하게 될 장교라는 집단 그리고 더 나아가 군인이라는 집단의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복 중 근무복이나 정복과 같은 여러 가지 좀 옷을 입으면 좀 그런 생각이 훨씬 강해지는데요. 적어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순간만큼은 제가 어떤 조직에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신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뭔가 대학생보단 군인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네요. 마지막으로 선우님의 ROTC 생활을 영어로 표현 가능하실까요?
0: 제 학군단 생활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챌린지, 리스폰서빌리티, 그리고 그루스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1: 네, 챌린지, 리스폰시빌리티, 그로스, 책임감 있는 도전, 그리고 성장. 너무 좋네요. 오늘 짧은 인터뷰였지만 후보생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벌써부터 든든한 지휘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훈련도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며 앞으로 야전에 나가서도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는 멋진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 Well, thank you very, very much to Leo, our reporter, for that lovely interview, and to our interviewee, So Min-chan-nim. So Min-chan-nim is an ROTC, which is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cadet, who is balancing his academic studies with military training, and he began thinking deeply about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during his college years. So he wants to learn more about the relationship of about leadership and dynamics and within that organization, right? And he chose to pursue the path of a military officer, so applied to join the ROTC program. And so while managing his major,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the military training all at once, he's faced both physical and mental challenges. At the same time, however, he says the demanding routine allows him to clearly recognize his own personal growth. One of his most memorable experiences was waiting for firearms training during a summer exercise in 41-degree heat. He jokingly described the experience as feeling like a cookie baking in an oven. Yes, no, thank you very much. Goodbye. The biggest change he has noticed since becoming an ROTC cadet is his stronger sense of responsibility. So whenever he puts on his uniform, he reminds himself that his words and actions can affect not only how people view him as an officer candidate, but also the image of the military as a whole. As a result, he's become more careful and thoughtful in everything he says and does. And he says he sums up his ROTC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9: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7: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9: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7: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9: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7: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9: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7: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9: Refuse, reduce.
7: Reuse, recycle.
9: And rot. The 5R Plus.

0: 울산시의회는 오늘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제복지관 등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진실규명 판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가운데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원 배상액만 2148억 원에 달합니다. 시의회는 불황인 단속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의 배상 책임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at a plenary session today calling for a special law and full state funding to compensate victims of state violence, including those from the Brothers Welfare Center. Of the 870 victims whose cases have been officially recognized, 388 victims currently live in Busan, with court-ordered compensation totaling 214.8 billion won. The council stress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victims of state violence committed under the pretext of cracking down on vagrants lie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not local governments.
0: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청사 내에 이른바 쑥등방을 조성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오태원 전 북구청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주민 200명의 감사 청구를 통해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 남용과 공금 유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 The Busan City Audit Committee has asked police to investigate former Bukgu District Mayor Oh Tae-won for allegedly creating a so-called mugwort moxibustion room inside a government building and using it for personal purposes. The audit was conducted following a request from 200 residents. Depending on the findings, possible charges could include abuse of authority, misuse of public funds, breach of trust, and others. Police are expected to launch a full investigation.
0: 부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백전 캐시백 상향 예산 36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의회는 단기성 예산 투입에 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불분명하고 시 재정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백전 혜택은 현행 10%로 유지됩니다.
1: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today cut the entire 36.6 billion won budget allocated to increase Dongbaekjeon cashback benefits. The council said the effect of the short-term spending on boosting sales for small businesses is unclear, while it would place a heavy burden on city finances. As a result, Dongbaekjeon cashback benefits will remain at the current rate of 10%.
0: 부산지방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담 경매계가 신설됩니다. 경매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절차가 한층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부산지법과 허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내 든든 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계속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 The Busan District Court will establish a dedicated auction division for the Korea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or HU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ivision to handle auction cases, auction procedures for homes affected by 전세 fraud are expected to become faster and more efficient.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HUG plan to continue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help victims of 전세 fraud secure stable housing more quickly and expand the supply of the 든든 전세 rental housing program in the region.
0: 부산 기장군은 오늘 기장군청을 방문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지역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장군의 성장과 도시철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Gijangun County today strongly requested central government support for the early construction of the Jeongwan and Gijang urban railway lines during a meeting with Planning and Budget Minister Park Hong-gun, who visited the Gijangun County office. In response, the ministry said it recognizes Gijangun County's growth and the need for the urban railway lines and will actively review the matter wit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to ensure that the necessary procedures proceed smoothly.
0: 부산 도심의 해상 교량을 자전거로 달리는 세븐브릿지

0: 선거 투어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국내외 라이더 4천여 명이 참가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 대표 해상교량 77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행사 당일 오전 일부 해상교량 구간에 차량 통제가 진행되는 만큼 부산시는 대중교통이용과 우회도로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1: The Seven Bridge Bicycle Tour, which takes cyclists across Busan's major sea bridges, will be held on September 20th. Around 4,000 cyclists from Korea and overseas will ride a 77-kilometer course that includes major bridges such as Gwangan Bridge, Busan Harbor Bridge, and others.
0: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주말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1: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around 22 degrees. Weekend morning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be around 21 degrees, with daytime highs of around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0: 정하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Good evening and welcome to Nice to Minsu. I'm Minsu. 여러분 반갑습니다. Good evening and happy Frid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f you're tuning in from the radio,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If you're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죄송합니다. I would like to first start off the show with an apology. 네. 일단 before I introduce today's 주제, the topic of the day, yes, the getup that I'm wearing is related to today's topic. 네. 저는 사실 오늘 저희 그 부장님이 안 계시거든요. 네. I don't know if 부장님 is tuning in. 부장님 오늘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부탁하긴 했는데 she might be tuning in. I don't know on the radio. 아마 너튜브로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네. But she has her day off. 우리 희수 PD님이 오늘 네, 고생해 주십니다. But you know, with today's topic, 부장님이 출근 안 하셨는데요. 저보고 민수 이거 할 거면 이렇게 입어라 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what 부장님 wanted me to wear was like gold chains and stuff, right? 저 그런 뭐 금목걸이 막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I did my best and I tried to look the most hip-hop-ish as I can that I could. 네. 일단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부스타분들. 네. 일단 뭐 우리 달지님인가? 어디 보기 좋아요라고 적었네요. 거짓말. Liar. so today it's by myself. 네, 여러분. 저 혼자입니다. 네, 혼자라서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요. It's going to be another very chill show. 부장님도 안 계시니까 오히려 조금 더 칠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덜 아니요. 일 덜 하면 안 되죠. 네. But it's going to be a really chill show. It's going to be another music show. Because I don't know. This past

couple of days, a lot of our listeners. 아, 근데 couple days 아니었죠? 딱 그 하루하고 딱 그 한 노래였는데, 오, 선곡 좋아요! 라고 이런 문자가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선곡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부스타분들 혹시 저의 음악 테이스트 더 듣고 싶나? 더 알아보고 싶나? 라고 생각해서, I brought today's show because I wanted to share a couple of m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songs that I'm into these days. We did a show like this before, right? But it has sort of a theme before. I think, you know, the last music show that we did was on the topic of songs that I enjoy now as an adult. 어른 돼서 듣는 노래라고 그런 음악쇼 한번 했잖아요. But today, I wanted to introduce a couple songs from my playlist that I'm constantly listening to these days, right? Not only not in the car, but, you know, while I'm in between classes, what I'm tuning into through my earphones and headphones. Because, yeah, we could all do with some more great music, right? But today, I brought a specific genre, 네. Hence the clothes that I'm wearing today. Today, we're going to get into my bag when it comes to hip-hop songs. 네,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싶은 랩인가? 한국 발음 랩이라고 하죠. Rap songs. 네, rap songs. Songs from the hip-hop genre that I think could be very, how would you say this, accessible to all listeners. You know, you don't have to be a fan of hip-hop to enjoy these songs. It's, you know, a lot of the times people that, you know, when they think hip hop, they think, oh, you know, that's not for me. It's a bit too rough. It's a bit too aggressive. Oh, hip hop은 나한테 너무 세. 너무 거칠다? 라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네. But today, the songs that I brought and songs I'm going to play for our listeners and recommend, a lot of them, they're really easy listening. 네, 여러분, easy listening 하다라고 하면 진짜 듣기에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보통 easy listening이라고 생각하면 뭐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Road, Carpenters 뭐 이런 노래 생각하잖아요. But actually, rap, hip-hop could be very easy listening. 네. 근데 오늘 음악 소개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스타분들 문자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음악에 곧 집중하게 될 건데 저희 음악보다 지금 의상 대해서 코멘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은님이 혹시 오늘 끝날 때까지 모자 다 얹고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One of these hats on my head because it's not straight on my head. It's really tilted to the side.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 Shall we take guesses? Which hat do you think is going to fall off my head first, right? 우리 여유롭게 초롱이 우리 너튜브의 패션 때문에 음악적 안목에 신뢰가 안 갑니다. 아니, 여유롭게님, 제 의상 힙합 아닙니까? 힙합은... 죄송해요. I can't say this with a straight face. 다시... Isn't what I'm wearing, isn't this what hip-hop is all about? Hip-hop is being loud, is being too much. 네, 힙합을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모자 하나가 아니라 모자 두 개. 저는 이게 이 목걸이 이런 거를 돈이 없어서 그쵸? 돈이 있었으면 네, 막 목걸이 막 세, 네 개 하고 뭐 시계 막 세, 네 개 하고 막 그럴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죠, 제가. 네. 죄송해요. 네, 우리 두둥님도 네,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Easy listening 하면 Eminem의 Stan이죠라고 하는데 Stan은 아닙니다. 그 정도 그건 easy listening 아닙니다. 두둥님 죄송하지만. 네. So I'm gonna get right into it. A lot of messages coming in already. 여러분 저희 의상 대해서 계속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음악 대해서도 코멘트 많이 이 정도 많이 해주세요. Alright. So let's get to today's topic. Nice to Minsu. All right, today's show, today's topic, if you saw the thumbnail, if you're tuning in from NUTube, it's titled What's in my playlist? The hip hop edition. 네. 여러분, 힙합 좀 압니까? 저도 사실 몰라요. 딱 저 의상 보고 저분 힙합 분명히 모를 거야. That guy does not know hip hop. 죄송해요. 이 부장님 말로. 네. 의상대로 일단 보여주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not only the hat, 여러분 이 그때 그 시절 기억납니까? 이 그 basketball jerseys, right? 한국도 I think here in Korea, the hip-hop scene here in

0: 이 이름 꺼내면 어헤? 그런 힙합 그룹이 있다고?
1: A Tribe Called Quest.
0: 이게 이름입니다. A Tribe Called Quest. A very early 90s hip-hop group, right?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We have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with Heian. But we do have to get to today's 아줌마 expression. 네, 오늘의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저기 혹시 대니얼?
2: You're Ani?
1: 아, 뭐 네네. 아, 네네. 아니, 뭐 제가 소개팅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하도 한 번만 나와 달라 해서. 예, 뭐 그렇다고요.
2: Oh, I've been really busy, so I haven't had much free time. But I couldn't cancel today's plan, so I hardly managed to make some time.
1: 아, 뭐 대충 그쪽도 바쁘단 소리 맞죠? 그럼 우리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면 되겠네요.
2: All right, let's do t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1: 저는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하고 시나몬 파우더도 추가해서 아이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살게요.
2: No way. How can we have exactly the same taste in coffee? That's exactly how I always drink my coffee. An iced vanilla latte with extra syrup and cinnamon powder. Oh, no, no, no. This is on me.
1: 뭐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럼 커피는 그쪽이 사시고 저는 케이크 살게요. 민트 라즈베리 우롱차 케이크이 여기 메뉴에 있었는데.
2: Oh my goodness. No way. You even have the same taste in cake as I do. Oh, and this is on me.
1: 잠깐만. 이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있다고?
2: Then shall we have this cake and coffee first and then go get something to eat?
1: 뭐 바쁘지만 밥은 먹을 시간은 있네요. 그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영화표는 그쪽이 사세요.
3: Today, 배워볼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2: This is on me. This is on me.
3: This is on me.
0: 식사나 음료 등의 계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This one is on m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이건 제가 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is one is on me는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특정한 경우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2: This is on m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A big thank you to Busan Ajime for this week's expression.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fter the song, highlights of All-Star English from the past week. In the meantime, AC/DC, Highway to Hell.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0: please,
1: never stay home again. 생각이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Welcome to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3: 네.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2: 네. 근데 오늘 네 생각이고 들어가기 전에 날씨 조정 이제 끝나고 이제 갔잖아요. 이제서야 날씨가 괜찮다 좋다라고 이제 문자 오고 다니엘님 good evening nice weather이라고 왔고 네 우리 해님도 죄송해요 해님이 아니고 우리 대지 어머님이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반가워요라고 했는데 이게 날씨 조정이 있었을 때 이 문자 읽었으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
3: 밖에서 보고 있겠죠.
2: 아니요 살짝 렉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네 오늘은 행사 참석 밸런스 게임입니다. 벌써 9월도 한 주가 훌쩍 지났는데요.
2: 네.
3: 개학도 했고 날씨도 좀 선선해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좀 나죠.
2: That's right. The new school year is getting started. You know, the weather getting cooler.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It's wedding season once again. Also, with companies start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re are also more events, meetings, and get-togethers.
3: 네, 맞습니다. 가을에는 각종 행사나 모임이 좀 부쩍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뭐 행사 참석하면은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 맞습니다. But let's be honest. You know, sometimes there are events you don't really want to go to, right? But you feel like you have to. They take time, they take money, and sometimes, oh, that whole awkward small talk that you have to do. 아, 아 네. 네.
3: 아,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행사가 있잖아요.
2: 네.
3: 뭐 어떤 행사가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2: 일단 저는요. 와이프 이제 뭐 친구들? 행사 같은 거 친구들 뭐 모임이나 뭐 다른 남편들도 오는데
3: 네.
2: 같이 가는 거
3: 왜요? 비교되세요?
2: 아 비교되는 것보다
3: 그러면요?
2: 남편들은 친하지 않거든요.
3: 아.
2: 네, 근데 뭐 같이 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뭐 안 그래 뭐지 뭐 몇 명 친구들끼리 이렇게 백화점 같이 가면 남편들 같이 따라왔는데 뭐 친구들끼리 같이 막 들어가러 보여.

0: 남편들이 다 밖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로 폰 보고 하나 그게 너무
1: 어색해서
0: 너무 불편해. 나 네. 너무 불편해.
1: 저도 좀 비슷해요. 뭐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모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몰톡을 잘 못해가지고요.
0: 아 스몰톡 저는 스몰톡 이니시에이트 제가 이게 거는 건 아닌데 이게 누가 걸어주면 반응해줘요.
1: 아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스몰톡은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아무 말 없이 딱 그 남편 딱 세 명들 이렇게 모였는데 아무 말 없이 서로 그냥 포만 보고 있어요. 아 그게 숨 막혀 죽겠어.
1: 여자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뭐 백화점이면은 네. 뭐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0: 그쵸.
1: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남자들은 진짜 그럴 때는 대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인가요?
0: 맞습니다. 진짜 이게 딱 그 공통점이 없으면 별로 좀 관심 없을 때도 많고 네. But small talk. I think once you get started, like it should be okay. 특히 우리 올스타 듣고 계시는 분들, 뭐 small talk에 항상 우리 일주일마다 레벨업을 하잖아요. 네, 화요일 저녁마다. 근데 행사 참석 밸런스 게임 오늘 좀 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shall we? 좋아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one. Two important events happen on the same day. Which do you go to? Your best friend of 20 years' wedding or your child's first family sports day? So which one would you go to? You can pick only one.
1: 행사 두 개가 겹쳤다면 어디에 갈 건가요?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vs 아이의 첫 가족 운동회 참석하기.
0: 야 이거는 어렵다.
1: 진짜 아니 왜 20년 지기 친구는 우리 아이 첫 운동회 하는 날 결혼식을 한대요?
0: 네. 이 친구도 좀 생각 없다. 분명히 이 스포츠데이에 잡았으면 평일에 하잖아요.
1: 네.
0: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할 건데 지금 결혼식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잡았다고? 자 여러분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한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네.
0: 언니 언니는 어떤 걸로 할 겁니까? 그래도
1: 저는
0: 친구?
1: 아니요. 아이의 첫 가족 운동에 참석하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아이잖아요.
0: 그렇죠.
1: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0: 야, 이거 네. 딩동댕입니다. 네. 방금 바로 옆에 있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 하루를 갖기 전 이 퀘스천을 if you ask me this question, 20 years of course. 애는 근데 또 다음 운동회도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I went to Haru's first sports day. 하루 그 학교에 딱 1학년, 초등학교 그렇죠. 1학년 돼 가지고 첫 그 체육 대회 네, 갔거든요. 네. 아빠 엄마 온다는 그 말 듣고 그 운동장
1: 네.
0: 나오자마자 아빠 엄마를 찾고 있어요.
1: 맞아요.
0: 아빠 엄마를 찾죠.
1: 기대를 하겠어요.
0: 무조건 네. 찾습니다. 아이들. 근데 안 보이잖아요.
1: 네.
0: 와, 그 실망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1: 네. 그래요.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아이의 첫 운동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니까.
0: 맞아요. 친구는 뭐 다시
1: 아니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결혼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0: 두 번 할 수도
1: 자 그래서 농담
0: 네.
1: 20년 지기 친구라면 이해해줄 것 같아요.
0: 이해해줘요. 맞습니다.
1: 아니 그리고 꼭 결혼식을 안 가더라도 네. 다르게 축하를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아이고 데닐님이 말합니다. 아이고 친구야 네가 결혼 한 번 더 해라 라고 부탁하네요. 네, 내가 축이고 조금 더 챙겨줄게.
1: 아,
0: 이거 아닙니다
1: 웃기다.
0: 여러분.
1: 예.
0: 네. But here's an interesting survey we want to share. 73%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go to events they don't really want to attend because they're worried about what people will think. 무려 73%가 안 가면 눈치 보이거나 인간관계가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1: 그러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은 거네요. 73%가.
0: 네.
1: 그래서 이제 가장 참석하기 껄끄러운 행사 1위는 48%를 차지했는데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 열리는 직장 상사의 개인 경조사, 돌잔치, 결혼, 환갑, 칠순, 가족 장례 등등이었습니다.
0: No surprise. Number two.

0: was a weekend company retreat team building event or dinners. And number three was a classmate's wedding that you haven't heard from in years. 2위는 단합을 명목으로 한 주말 회사 야유회 및 단합 대회. 네, 뭐 회식 같은 거였고요. 네네. 3위는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청첩장만 네. 이게 날아온 어색한 동창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once again 우리 오늘 이 밸런스 게임은요. 20년 동안 이 친구 사이였던 그분의 결혼식입니다. 네. 갑자기 뭐 20년 동안 친구 네. 사이였는데 근데 아무 말 없이 이 청첩장을 보내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언연이는 무조건 아이의 첫 운동회, 운동대회?
1: 아, 예. 아까 선택은 그거였죠.
0: 네, 네, 네. 네. 진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 근데 그러면 뭐 이 중에서 방금 리스트 중에서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제일 애매한 뭐 행사 같은 거 있습니까? 언니한테?
1: 저는요. 뭐 직장 상사의 개인 경조사. 뭐 장례라던가 이런 거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돌잔치나 뭐 환갑 칠순 이런 거 굳이 직장 상사 가야 돼. 뭐 굉장히 친한 사이면 모르겠지만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저는요 사실 두 개인데요 주말에 하는 회사 야유회 및 단합대 이건 싫습니다 저는 네.
0: 이거 옛날이면 뭐 노 초이스였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회사들이 좀 이렇게 눈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아,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청첩장만 날아온 어색한 동창은 안 가도 되지 않나요?
0: 아, 나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진짜 2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1: 네. 아니 민수랑 저랑 예. 네. 인간관계 다 끊기는 거 아닌가요?
0: 아, 일단
1: 우리 너무 눈치를 안 보네. 될 대로 되라 이러고.
0: 일단 뭐 아직 저한테 뭐 온 건 없으니까. 네. 예. 이게 청취자 오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말하는데.
1: 아니 근데 여기 네. 두둥님도 회식 극혐. 근데 평일이라면 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주말에
0: 주말,
1: 굳이
0: 프라이데이.
1: 나와서.
0: 사터데이 썬데이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뭐 얼굴 도장 찍고 갈게. 여러분 다 지금 이 행사 다 말한 거 아, 그래서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네. 자 얼굴 도장만 찍다. Show my face라고 표현합니다.
1: Show my face.
0: 그래서 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갈게. I'll show my face for a bit.
1: I'll show my face for a bit.
0: 잠깐 살짝 잠깐만 얼굴 보여주고 갈게. Show my face라고 합니다. Or Make an appearance입니다.
1: Make an appearance.
0: 네, 얼굴을 비추다, 뭐 잠깐 참석하다. Make an appearance. 근데 잠깐 들릴 때도 있잖아요.
1: 네.
0: Stop by라고 합니다.
1: Stop by.
0: 네, 나 그냥 잠깐 들렸다 갈게. I'll stop by just for a bit. 네, 이렇게 표현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은님이요. 20년 지기면 아이 첫 가족 운동회 간다고 해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뛰었던 운동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봐봐요.
1: 저도 그래요. 저도.
0: 네.
1: 그러니까 보통 저 때만 해도 아버지들은 잘 안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막내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루 오셨거든요. 네. 저 그 운동회만 기억이 나요. 다른 운동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0: 그렇죠. 네. 네. 저희 근데 요즘 운동회는 엄마 아빠 잘 안 시키더라고요.
1: 운동회도 안 하는 데가 많다면서요.
0: 네, 네. 저도 막 아빠 뭐 달리기 하면 아빠가 무조건 이겨야 돼라고 하는데 아 가면서 막 스트레칭 막 하고 막 갔는데
1: 전혀 시키질 않아. 네.
0: 아예 안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기나요? 라고 부장이 물어보는데 부장님 저 뛰는 모습 봤어요? 안 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Now, two events happen on the same day. Which would you go to? A, your boss's child's first birthday party. Or B, your best friend's parent's 70th birthday celebration. So, which one would you go to?
1: 네, 둘 중 하나만 참석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회사 상사가 초대한 자녀 돌잔치 vs 절친 부모님의 칠순잔치.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깨톡이나 유튜브, 너튜브 네.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왜 가야죠?

0: 둘다 둘다
1: why 두 곳을 왜 가야 돼요?
0: 근데 아까도 어떤 분이 요즘도 칠순 잔치를 하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근데 저도 했어요.
0: 아 진짜요?
1: 최근에 했습니다. 네.
0: 누구의 칠순 잔치?
1: My

0: 때 행동 유형도 좀 있잖아요. 네. Right? Number one is the stealth type. 이 스텔스 유형인데요. You know, you say hi and you hide in the corner and then you sneak out after 30 minutes. 이 stealth가 살며시 뭐 몰래 함이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stealth type이라고 하면 몰래 왔다가 몰래 빠지는 사람 말하는 닌자같이. 네. Right? 네.
1: 그리고 이제 2위는요. 시계조회형입니다.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급한 네. 전화가 온 척하는 거고요.
0: 네.
1: 3위는 먹방 집중형.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직 음식 먹는 데만 집중해서 네. 상황을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자, 우리 대니님은요. Stealth is my type. 오, 대니님이 stealth type이라고 하네요. 오. 오, 혹시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좀 등치가 조금 있어서 눈에 좀 안 보이기 좀 어렵더라고요.
1: 네. 네.
0: 우리 카페 TV님 부장님이 돌잔치면 늦둥이야. 그치 카페 TV님 나이를 깠나요? 나이를 알려줬나요 우리 부장님이? 부장님 얼마나 어린데?
1: 네. 아이 지금 뭔가 껄끄럽습니다.
0: 맞아요.
1: 나 거기 가기 너무 껄끄러워 부담스러워 할 때 영어 표현 좀 가르쳐 주세요.
0: 그러면 자 나 거기 진짜 진짜 너무 가기 싫을 때는요. I dread going to.
1: I dread going to.
0: 그래서 상사 집안 행사 가는 게 너무 껄끄러워. I dread going to my boss's family events라고 합니다. Dread가요. Scared, 무섭다보다 더 두려움을 조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1: 네.
0: 이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이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몸으로 좀 이게 느끼는 그런 고통 또 살짝 이게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기 싫으면요. I really don't want to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I really don't want to go.
0: 맞습니다. 왜냐면 가는 게 너무 어색해. It's so awkward going.
1: It's so awkward to going.
0: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2부의 문자 요정이 문자 다 챙길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All right, it's about that time. Let's get it. Time for today's EPQ.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Don't an amion as you call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Lots of presents we're handing out. Presents such a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on the line.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0: 유리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3: 와, 네.
0: 네. 자, 저희 문제 드릴 때 살짝 조금만 집중하면서 들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유리님. 그래서
3: 네.
0: 네, 조금 어려우더라도 민수와 언니 힌트 많이 줄 건데라고 그 생각만 하고 네, 잘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3: 네.
0: Are you ready?
3: I'm ready.
0: All right, let's go. Question number one. 가겠습니다.
3: 네.
0: Question number one. Listen and choose a correct word. What is the opposite of the word early? 자, opposite가 반대입니다. What is the opposite of early? A, fast. B, late. Or C, slow. 자, 정답은요? 자, 유리님. Early에.
3: A요.
0: A 갈 겁니까? 네,
3: 네.
0: A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유리님, 이게 뭐지? 연결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안 들려서
3: 네.
0: 제가 다시 네, 초이스 드릴게요.
3: 1번이요. 네.
0: 네. Opposite에. Opposite는 반대잖아요. Early의 opposite를 하면 됩니다.
1: 그러니까 early의 반대말을 네. 맞춰주시는 거예요.
0: A, fast. B, late. Or C, slow.
3: 네, B.
0: B.
3: 네.
0: 오. 맞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근데 목소리가 되게 애껴서요. 학생이실까요?
3: 아니요, 30살입니다.
1: 오, 목소리는 애기 같으세요. 너무 와. 귀여워요.
3: 감사합니다.
0: 네.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봐줬는데

0: 유린이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그래.
1: 아닙니다. 네. 네.
0: 자, early는요 일찍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의 네. 반대 말은 late. 네. 늦은 늦다. 네, 이 단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2: 네.
0: Which relative pronoun correctly completes the sentence? 이거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자, 그 알맞은 단어를 네, 빈칸 채우게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네. The book I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really interesting. 자, the book I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really interesting. A, the book who I borrowed. B, the book which I borrowed. Or C, the book whose I borrowed.
1: 자, 정답은요?
2: 2번 which요.
0: 와!
1: 오!
0: 이야!
1: 우리 두둥님이 눈치 so good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0: 영어, 이거 영어 so good라고 했는데 왜 눈치 so good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The book which I borrowed from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그 책. 네, 라는 네. 뜻인데요. The book. 그 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서 이때 쓸 수 있는 네. 알맞은 이 관계 대명사가 네. which입니다.
1: 네. 네. 2단계까지 맞추셔가지고요.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왔는데 마지막 뭐가 걸려있죠, 언니?
1: 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2: 네.
0: 유리님. 네. 좀 긴장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2: 맞아요. 너무 긴장됩니다.
0: 좋아요. 근데 like I said, 이 살짝 잘 듣고 계시면요. 우리 힌트도 많이 드릴 거니까 don't 네. worry, okay?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 네.
0: 자, 대화를 듣고 문제 풀어봅시다.
1: 네. Misu, where are you? The movie is about to start.
0: Oh, no worries. I'm on my way. I'll be there in 5 minutes. 자, 여기서 I'm on my way가 무슨 뜻일까요? A, I'm waiting for you. B, I'm coming now. C, I'm already here. Or D, I lost my way. 자, 정답은요?
2: B.
0: B.
2: I'm coming.
1: 네, 맞아요.
0: 네, 일단 뭐 얼마나 확실합니까? 100%. 100%요. 아, 유리님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맞췄습니다. 네. 일단 우리 오늘 올스타의 슬로건을 바꿀게요. 영어가 기세다가 아니고 영어도 눈치다라고 해야겠다.
1: 네, 맞아요.
0: 영어도
1: 맞아요.
0: 눈치다. 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커피에 치킨에 마지막 뭐를 드리죠?
1: 백화점 상품권까지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of course, 유리님. 아, 지금 기분 네. 어때요?
2: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0: 너무너무 좋아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아니, 이렇게 방송에 네. 연결이 됐는데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2: 아, 얼스타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오늘 계기로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리님.
1: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2: 네.
0: 네, 유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축하. 네. 아, 유리님은 목소리도 너무 밝아서 이분한테 그냥 뭐라 그러지? 최대한 나도 좀 많이 응원하고 싶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런 네.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1: 맞아요.
0: 자, congratulations to today's contestant 이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언니도 이제 잠깐 빠이빠이 해야죠.
1: 예,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저희 오늘 뭐 가기 싫은 행사, 뭐 이벤트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직장 상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 말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부탁드립니다.
1: 자, 부장님 사랑해요.
0: 부장님
1: 뭐든 초대하시면 갑니다.
0: 초대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two households, both alike in dignity. In fair Verona, where we lay our scene.
1: 명망 높은 두 가문이 있습니다. 이 운명적 이야기는 아름다운 베로나에서 시작됩니다.
0: From ancient grudge break to new mutiny.
1: 오래된 원한은 다시금 새로운 다툼으로 불붙고
0: Where civil blood makes civil hands unclean.
1: 한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그 손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Verona가 원수 집안의 사람인 줄도 모른 채 캐퓰릿 가문의 무도회에서 처음 마주친 로미오와 줄리엣.
0: Oh, she doth teach the torches to burn bright. 저 연인은 햇불보다도 환히 빛나네. It seems she hangs upon the cheek of night like a rich jewel. 마치 밤에 뺨 위에 걸린 눈부신 보석 같아. 아니, 내 심장이 지금까지 사랑이란 걸 알기나 했던가? For I ne'er saw true beauty till this night.
1: 용기네요. 줄리엣의 손을 덥석 잡는 로미오.
0: 이 보잘것없는 내가 당신의 이거 뭐죠? 지금 맞죠? 네. 이 보잘것없는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을 함부로 잡았으니 그 죗값은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My lips, two blushing pilgrims ready stand. 제 입술, 수줍은 두 순례자가 되어 To smooth that rough touch with a tender kiss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시선에게 해주시죠
1: Good pilgrim, 착한 순례자님 그 손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Palm to palm is holy palmer's kiss 손과 손이 맞닿는 것도 순례자의 입맞춤이랍니다
0: Oh then, dear saint, let lips do what hands do 그렇다면 입술도 손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1: 그런데 성인은 기도를 들어주어도 스스로 움직이진 않아요
0: Then move not while my prayer's effect I take 그렇다면 잠시 그대로 있어줘요
1: 그러면 그 죄가 제 입술로 옮겨왔네요 Then have my lips the sin that they have took
0: Sin from thy lips? Then give me my sin again. 그렇다면 제 죄를 돌려주시오.
1: 어머, 키스도 참 정석대로 하시네요. You kiss by the book. Wait, my nurse is calling me. 제 유모가 절 부르거든요. What is it? My mother is calling me.
0: Your mother?
1: Yes, the lady of this house.
0: The lady of this house?
1: Yeah.
0: Then... Is she a Capulet? 이 집의 안주인이라면 설마 Capulet 가문?
1: Why, of course. I am Juliet Capulet.
0: Oh, 이 무슨 가혹한 운명의 빛인가? My life is my foe's debt. 내 목숨이

0: 이제 원수의 손에 매어버렸구나.
1: Wait, who are you?
0: Romeo. Romeo Montague.
1: A Montague?
0: The only son of your great enemy.
1: My only love sprung from my only hate. Too early seen unknown and known too late. 너무 금방 사랑에 빠졌고 너무 늦게 그 이름을 알아버렸구나.

0: 무도회가 끝난 뒤 로미오는 줄리엣을 잊지 못해 캐퓰릭가의 정원으로 숨어든다.
1: But soft! What light through yonder window breaks? 잠깐, 저 창가에서 비치는 저 빛은 무엇이지? It is the east, and Juliet is the sun. 저것이 동쪽이라면 줄리엣은 태양이로구나.
2: Oh,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어찌하여 당신은 로미오이신가요? Deny thy father and refuse thy name. 그 이름을 당장 버려주세요. And I'll no longer be a Capulet. 그럼 저도, 나도 캐퓰릿이라는 성을 버리겠어요. What's in a name? 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
0: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꽃도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한들 그 향기는 여전히 향기로울 텐데.
1: I take thee at thy word.
0: 깜짝이야.
1: 나를 그저 사랑이라 불러주어. Henceforth, I never will be Romeo.
2: How camest thou hither? Tell me, and wherefore?
0: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 사람이 당신을 발견하면 어떡하려고요?
1: With love's light wings did I o'erperch these walls.
3: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타고 이 담을 넘었소.
1: For stony limits cannot hold love out.
3: 돌담 따위가 사랑을 가둘 순 없으니까.
2: If they do see thee, they will murder thee.
3: 그대의 눈빛 하나가 그들의 스무 자루 칼보다 내게는 더 두렵소.
0: 어머.
1: Look thou, but sweet, and I am proof against their enmity.
3: 그저 다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준다면 그들의 적의쯤은 아무것도 아니오.
0: 이 남자 정말 다정하네.
2: Dost thou love me? 당신 혹시 날 사랑하나요?
1: Lady, by yonder blessed moon I vow.
3: 저 하늘의 성스러운 달을 걸고 맹세하오.
2: Swear not by the moon, the inconstant moon.
0: 아니요, 달에 맹세하지 마요. 달은 늘 모습이 변하잖아요.
4: 오.
0: 목소리 왜 이렇게 되지?
4: 뭐지?
2: Or if thou wilt, swear by thy gracious self.
0: 정 맹세하고 싶다면 그저 당신, 멋진 당신 자신에게 맹세해요.
2: And I'll believe thee.
1: The two confess their love for each other and promise to meet again. Neither their family's bitter feud nor the high walls between them can keep their hearts apart.
5: 씬. Oh, the wig is so itchy. So I have to take it off.
6: 덥죠. 저도 이 날개가 살짝 좀 찝찝해. 여러분, 날개 안 보였죠? 저도 날개 하고 있었거든요.
5: Oh.
6: I had on these wings that in the film Leonardo yeah. DiCaprio Romeo's character, right? Because they're at the
5: yeah
6: that
5: Actually,
6: ball.
5: Juliet has it on.
6: Oh, Juliet yeah, has yeah. it on.
4: 내가 왜 끼고 있지 그러면?
5: 날개 잃은 천사잖아요.
6: 네. 와 근데 어렵다. 셰익스피어 어렵다.
5: It is hard.
6: 네.
5: It is hard.
6: 근데 혜연 씨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Because you do have some background in Shakespeare, don't you?
5: 저는 저니까요. just kidding. I have done some Shakespeare.
6: Yeah.
5: 저는 이 로미오 줄리엣에서 제가 잘하는 역할이 유머입니다.
6: Oh.
5: Yes, 여기 nurse라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6: 네.
5: 근데 이제 유머라는 뜻이에요.
6: 네.
5: 네. 그래서 I've played the nurse a few times.
6: Like in an actual performance.
5: Yeah, in some regional theater.
6: 아, yeah. 그래서 이 저도 여러분 이 원고 막 영어 부분인데 Shakespeare 이 performance, Shakespeare 연기를 하면 진짜 이 말투도 진짜 Shakespeare 말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도 부탁하는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줄 수 있어요? 그 nurse 역할
5: 몰라서. 근데 보통 vibe가 그냥
6: 네.
5: 아 줄리엣, don't worry about it. 뭐 하고 있어 지금? 그 총각 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vibe.
6: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맞아요, 맞아요.
6: 알겠다.
5: Yeah, yeah.
6: 네. 오, 진짜 잘했을 건데.
5: 와, 근데 사실 이런 it's really I mean cuz I'm not the type to get cast as Juliet.
6: 그, Why not?
5: 아,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타입캐스팅이라서 보통은 이제 그 배우의 이미지에 맞는 역할을 줘서
6: 네.
5: 제가 줄리엣을 할 일은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목소리로
6: 네.
5: 또 우리 어느 누가 칭찬해 주는데 아 다시님이 혜연님 목소리 이뻐요라고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6: 네, 뭐 다시님이 혜연님 목소리 이뻐요. 애교는 이 코너에서 처음 아니신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하는데
4: 아니요 몇 번 했습니다.
7: But 애교 is usually
4: 맞아요. 이게 제가
7: 제가
4: 하죠. 잠깐만.
7: Why?
4: 잠깐만요.
7: Somebody,
4: 잠깐만 우리
7: somebody
4: 뒤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님.
7: 누가 쓰러지신 것 같은데요?
4: 방금 저 표정 봤거든요. 야, 방금 표정 봤거든요. 부장님 못 부장. 이거였어요.
7: 이렇게 또 in real life 실제로 보신 건 처음이라서 충격 받으셨나 봐요. Yeah.
4: 다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안 할게요. 네. But also 달지님이 완전 성우 같아요라고 말하네요.
7: 셰익스피어 여러분도 물론 처음에 읽으면 거리감이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노래 가사라 생각하시고 감정 실어서 읽다 보면 또 이게 싹 좀 심해질 수도 있어요.
4: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할게요. I'll be honest. I did 버벅거려 a little bit, right? I did stumble on the words. One of our listeners pointed it out. 민수 오늘따라 좀 많이 버벅거리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it's Shakespeare. Though. It's not actually like modern language, right?
7: Totally.
4: 한국어도 how did you like get the like Korean lines? Was this all like written by you?
7: No. There's versions of course Romeo and Juliet 한국어로도 공연이 많이 됐으니까요.
4: 네.
7: It exists. 근데 좀 약간 우리 입에 맞게 조금 우리 버전을 좀 바꾸긴 했는데요.
4: 진짜 신기하다.
7: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정말 언어의 연금술사인 게 셰익스피어가
4: 네.
7: 자신의 그 극들에 사용된 언어가 그러니까 새로 발명한 언어들로 그 표현들이 여전히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Yeah.
4: 뭐 있죠?
7: So let's get into some of those expressions.
4: 좋아요.
7: The first one is break the ice.
4: Break the ice.
7: We talk about icebreaker.
4: 그렇죠.
7: Right? 이제 뭔가
4: 그런 똑같은 의미인가요?
7: Yeah.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 때
4: 셰익스피어에서 나왔구나.
7: 이 break the ice라는 표현이 말괄량이 길들이기 위해서 네. 처음 사용됐던 표현이라고 해요.
4: Interesting.
7: Yeah.
4: Break the ice.
7: Another one is the green-eyed monster.
4: Oh. 이것도 아직 들어봤는데.
7: 그죠. 질투를 green-eyed monster라고 네. 부르기도 하거든요.
4: 왜 영어로 green with envy라고 표현하잖아요.
7: Yeah, somehow green is associated with jealousy. 그래서 질투심에 휘둘리지 마세요 할 때 don't let the green-eyed monster get to you.
4: Mm-hmm.
7: So this was coined in Othello. 오셀로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이고요.
4: 네.
7: Another one is it's Greek to me.
4: What?
7: Do you know that expression?
4: It's Greek to me. I've never heard this expression.
7: It's Greek to me가 어떤 뜻이냐면요.
4: 네.
7: 직역하면 저거는 나에게는 그리스어야.
4: 그리스어.
7: 한마디로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I don't understand. 이거
4: 왜냐면 maybe this person not from Greece or that area at all.
7: That's true. So 원래 이게 Julius Caesar에 이 나왔던 약간 그 농담투로 나왔던 대사인데
4: 네.
7: 그 전에도 이 표현은 이 중세 유럽 학자들이 라틴어, Latin에는 익숙하지만
4: 네.
7: Greek, 그리스어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표현이 이미 존재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4: 네.
7: you say, oh, I'm reading these legal documents. 지금 법문서를 읽고 있는데 it's all Greek to me.
4: And that expression, like to modern times, it might as well be in like you know a language that you completely don't know
7: totally
4: right it might as well be in I don't know once
7: might
4: again a language
7: well
4: you don't
7: be,
4: know
7: it might as well be in Portuguese
4: 맞아요
7: yeah.
4: right
7: one more expression
4: one more
7: in my heart of hearts
4: 이 표현 많이 듣죠 in my heart of hearts
7: 그죠 하트 심장의 심장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4: 그만큼 진심이다
7: yeah.
4: 라고 말하는 거죠
7: in my heart of hearts, I knew it wasn't going to work.
4: Yeah.
7: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4: 네.
7: So in my heart of hearts, it was used in Hamlet. It's in a monologue. Yeah.
4: A lot of these expressions you would hear in everyday conversations in the English language.
7: 하나만 더 빨리.
4: 네.
7: What's done is done. Very simple, right? 이미 벌어진 일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4: 네.
7: It was used in Macbeth.
4: 어쩔 수 없지. What's done is done. 네. 너무 신기하다.
7: Yeah.
4: Real quick, my favorite line from Romeo and Juliet. A big shout out to Anya Onyi and Haeyeon for this week's segments. Thank you so much. Folks, time to wrap it up today. Enjoy your Friday night and the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Our last track as I leave you is by Carla Bruni.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부산.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8: The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at was Imagine Dragon with On Top of the World.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Friday morning. Lots of messages coming in about 동구. We have Kevin Nim saying, 진수공원 너무 좋던데요. 어젯밤에도 다녀왔어요. I think I'm going to have to go this weekend. I do love the Northport Waterfront Park. And yes, we talked a lot about 동구. But with that,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nal segment of the day, News Insight.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And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de, our Friday segment of the week here at Busan Worldwide. As always,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topic for today. Starting next year, regional national university tuition will effectively become 0-1. Today, we will look into this news in detail. 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등록금이 사실상 0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내년에 지역 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비수도권 국립대 30곳 신입생이 대상이고 집안 소득과 상관없이 국가 장학금만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 I see. So freshmen entering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next year will not pay a single penny in tuition. This content was disclosed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next year's budget plan late last month. Targets are freshmen across 30 non-capital national universities, and regardless of household income, as long as they apply for state scholarships, they will receive full tuition support. However, medical, dental, pharmacy, and veterinary school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Well, which universities correspond to this in Busan and Gyeongnam?
3: 부산과 경남은 어떤 대학이 해당되나요?
2: 네,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가,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은 단계적으로 넓어지는데요. 내년에 2,130억 원을 투입해 1학년 신입생부터 시작하고 해마다 한 학년씩 늘려 2030년에는 4학년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내년 입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을 덜게 되는 건데요. 다만 등록금이 공짜라는 점만 보고 일단 입학한 뒤 수능을 다시 치거나 하는 이른바 반수를 막기 위해 자퇴처럼 중도에 그만두면 추가로 받는 지원금은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0: I see. So in Busa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gyeong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National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qualify, while in Gyeongna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re targeted. Support will expand step by step, investing 213 billion won next year, starting with first-year freshmen. It will expand by one academic year annually, so that by 2030, all four grade levels receive benefits. Students entering next year will lessen tuition worries until graduation. However, to prevent so-called half retaking, where students enroll just because tuition is free and then retake the CSAT, if they drop out midway, like voluntary withdrawal, additionally received support funds must be repaid. Well, coincidentally, today is the deadline for the rolling admissions application. So how will this 0-1 tuition policy affect college administration?
3: 네, 마침 오늘이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데요. 이번 등록금 0원 정책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 네, 부산의 주요 대학들은 오늘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대학마다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실 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대학들은 이번 수시에서 모두 41,485명, 전체 모집 정원의 약 90%를 뽑습니다. 올해 수시의 특징은 무리한 상향 지원을 피하는 이른바 하향 안정 흐름인데요. 내년 대입부터 수능 출제 범위와 고교 내신 산출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사실상 재수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지금 제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압박감에 역대급 규모의 재수생 유입까지 겹치면서 확실한 합격을 노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화요일 마감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3.2% 줄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major universities in Busan close application submission.

0: 승객들을 믿는 마음, 신뢰입니다.
1: 예.
0: 퍼실리테이터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고민해서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퍼실리테이터에게는 이 사람들이 결국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1: 好的,还有一点的话呢,就是 对参与者的信赖，他说呢，就像刚刚所说的，不能够把人们呢带向呢自己认为正确的这个答案哈，然后呢，并不是说呢替所有人呢提出呢好的想法，而是帮助呢参与者能够呢更好的去交流。 深入的思考，找到呢能够呢付诸实践的答案。所以其实这是一个引导的作用，而不是呢去介入哈。对，所以他认为呢，相信这些人能够最终做到这样的态度，比什么都重要。我们也看到了，其实呢，所长也进行了相关方面的一些面向外国居民的一些培训。对，那所以是不是也就是说，外国人士也是可以去做这件事情，对吧？不知道呢有没有因为外国人这个身份反而会 成为他们的一些优势呢？对，所长님주민연구를위해서이주민인외국인분들에게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외국인도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나요?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점도 있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번 교육에서는 이주민 당사자가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퍼실리테이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와 맥락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다시와 상반, 他认为呢，在培训当中呢，移民，也就是说呢，是培训对象哈。那么他的这个角色很重要。首先呢，必须准确的去把握人们所说的这个在进行的这个内容的核心，但是要做到这一点呢，不仅需要去理解语言的本身，那么还需要呢去理解那这个语言所使用的背后的文化和语境啊，很重要。那
0: 만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퍼실리테이터가 계속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되묻게 된다면 대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흐름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주민분들이 겪는 문제를 다룰 때는 같은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이주민 퍼실리테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그 안에서 문제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언어로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是的，他说如果人们正在讨论的非常重要的事情的时候，那么这个时候呢，facilitator这个时候就已经区别于刚刚我所说的主持人了哈，因为主持人可以问说这是什么意思，会打断 聊天会打断讨论，对。但是呢，作为facilitator的话呢，那么这种打断的话呢，就是出现的是不必要的，它不能够帮助到对话的进行，反而可能会打断这个讨论的节奏。因此呢，在处理相关问题的时候呢，能够理解语言和文化背后的这些内涵，对，准确的理解呢，是反而作为外国人 来说是非常有优势的，因为它能够呢更加深入的去倾听和了解当事人的诉求，在其中发现问题的核心呢，并将其转化为能够共同讨论以及呢能够呢有结论的这样的一个过程哈。的确，那么在和这些移住民交流的过程当中，那么所长其实也做了很多的一些呢研究啊和建设性的一些成果的提出。那在这方面的话呢，您 能够感受到的，我们经常会提问嘉宾的关于所谓文化差异哈的感受，您是怎么看待的哈？好，那所长님이주민분들과 대화하고 연구하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셨던 문화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문화관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주민의 문제를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 예.
0: 교육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네, 가족의 형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생애 주기에 있는지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0: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1: 네. 예스입니다. 저도. 那刚刚所长说呀，当他感觉哎，好像这件事情呢还没有浮出水面的一些结果或者是故事的时候呢，那么他提出了问题，在过程当中呢，渐渐的了解到哈彼此之间呢，其实呢，他并不是互相不了解对方的想法和具体的情况。同时呢，直到结束的时候呢，他看到哈两位呢在回家路上的时候呢，互相拥抱和解，互相鼓励的情景的时候呢，那一幕呢，让他呢。 至今呢都难以忘怀，那所长也深刻的感受到了。实际上呢，facilitator呢并不是呢去解决冲突的当事人，而是呢去如何呢去诱导、去帮助当事人双方呢去真正的去倾听彼此，同时的话呢又主动的去寻找呢解决方式、解决结果的这样的一个很重要的角色哈。嗯，好，是。 有了案例了，一下子哈，那就明朗了哈。确实，那其实这是关乎呢什么呢？促进对话，对话其实是一个非常重要的一种方式，它可以去产生问题，它也可以去解决问题哈。所以呢，我们可以看出，那么对话其实似乎呢，对于呢增进彼此的理解、解决矛盾等等是非常非常重要的。那么这里就可能就要提一个有一点点模糊的概念了哈。那这种 对话也是所长一直在做的这件事情。那您认为呢？好的对话究竟，是什么呢？那所长，你们从대화가서로대한이해를높이고더나그좋은공동체를만드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좋은대화란어떤대화일까요？
0: 네, 저는 좋은 대화가 꼭 말을 잘하는 대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 네.
0: 서로 다른 경험이 안전하게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대화. 그게 좋은 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누군가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1: 예.
0: 어떤 이야기는 갈등이 생길까 봐 아예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예.
0: 그런 이야기가 안전하게 꺼내지고 서로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好,那就 他不认为说好的对话呢，说不一定是这个善于表达的对话哈。他认为呢，说好的对话呢，是应当呢让彼此不同的经历能够去完全的呈现在彼此面前的对话。但有人可能会轻易的说出口，那有的人的话呢，就是闭口不谈，甚至是没有开口的机会。有的有些话呢，甚至是因为担心、顾虑、产生矛盾而根本呢都不提及。所以他认为呢，只有能够安全的 提出问题去表达，那么而且呢，在彼此判断之前，能够充分的去倾听，然后呢，这个所谓的共同体才能够真正的一起呢去审视和解决问题。好，没错。那刚刚其实呢，所长也提到了培训啊，因为持续在进行，包括各式各样的一些这个相关的一些培训的和教育，还有活动。对，那对于呢，在今后哈有哪些变化或者是期待呢？ 네. 아, 이번 외국인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저는 이주민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저는 문제를 꺼내야 비로소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이주민분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지역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받은 그 핵심 참여자분들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他说呢，他最期待的呢是能够呢更好的这样的当事人的声音能够呢传达给，这个社区的这样的人越来越多啊，是非常期待的事情。那他认为呢，只有把问题摆出来，才能够呢真正的去处理它。尽管呢，很多的一些住民外国朋友呢，一直以来都经历了许多的困难哈，但是呢，如果这些问题呢，在 他们身边在本地并没有呢得到妥善的一个解决和处理，那也许是因为正在经历的这些问题的当事人，他们的声音并没有被充分的去倾听和反映，所以希望通过这种培训啊，然后呢，这些参与这次培训的，所有的这个参与者都能够呢去更多的去接触身边的 人去充分的倾听他们的故事，去发现他们所面对的问题的

0: 核心究竟是什么？
1: 네, 그리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이야기해야 될까?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을 연결해야 할까까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퍼실리테이션과 문제 해결 방법론인 디자인 씽킹을 함께 교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꺼내고 문제의 핵심을 같이 분석하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번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께서 지역사회를 헤쳐나가실 때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0: 오늘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부상하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홀가분 연구소는 지역의 문제를 시민분들과 함께 발견하고 시민의 참여와 정책 제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입니다. 앞으로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지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서 이름 그대로 조금 더 홀가분해지는 경험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앞으로 이주민들 분들을 위해서 부산에서 여러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에 조금 더 함께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저 말씀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우리 화우진 와주셔서 유익한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是的，谢谢所长。好的，那我们要继续送歌的时间了。胡夏，我只喜欢你。好，为大家带来呢胡夏的《我只喜欢你》。

0: 하셔야 됩니다. 민찬 씨,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1: 우선 가장 힘든 점은 사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체력이 진짜 뭐 물리적으로 막 뛰어다니는 체력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체력도 꽤 큰 것 같습니다. 논문이나 대외 활동 같은 것도 참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침 일과 등을 비롯해서 좀 군인스러운 활동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점점 저를 조금 힘들지만 오히려 뭐 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원동력이 되겠네요. 이제 동기들과 땀 흘리며 훈련을 받다 보면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1: 훈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번 하계 입영 훈련이 너무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41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지만 저희가 사격을 할 때 조금 햇빛 밑에서 조금 오래 대기를 하고 사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더위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븐 속에 들어간 쿠키가 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햇빛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0: 아 맞아요.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아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다 보면 뭔가 학군 단위란 무게감도 느껴지고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것도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민찬 씨가 후보생이 된 이후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뭔가요?
1: 예전에는 대학생으로서 제 행동이 대부분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제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학군상원 후보생이 된 이후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학군단이나 앞으로 속하게 될 장교라는 집단 그리고 더 나아가 군인이라는 집단의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복 중 근무복이나 정복과 같은 여러 가지 좀 옷을 입으면 좀 그런 생각이 훨씬 강해지는데요. 적어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순간만큼은 제가 어떤 조직에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신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뭔가 대학생보단 군인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네요. 마지막으로 선우님의 ROTC 생활을 영어로 표현 가능하실까요?
1: 제 학군단 생활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챌린지, 리스폰서빌리티, 그리고 그루스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0: 네, 챌린지, 리스폰서빌리티, 그루스 책임감 있는 도전, 그리고 성장 너무 좋네요. 오늘 짧은 인터뷰였지만 후보생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벌써부터 든든한 지휘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훈련도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며 앞으로 야전에 나가서도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는 멋진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 Well, thank you very, very much to Leo, our reporter, for that lovely interview, and to our interviewee, So Min-chan-nim. So Min-chan-nim is an ROTC, which is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cadet, who is balancing his academic studies with military training, and he began thinking deeply about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during his college years. So he wants to learn more about the relationship of about leadership and dynamics and within that organization, right? And he chose to pursue the path of a military officer, so applied to join the ROTC program. And so while managing his major,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the military training all at once, he's faced both physical and mental challenges. At the same time, however, he says the demanding routine allows him to clearly recognize his own personal growth. One of his most memorable experiences was waiting for firearms training during a summer exercise in 41-degree heat. He jokingly described the experience as feeling like a cookie baking in an oven. Yes, no thank you very much. Goodbye. The biggest change he has noticed since becoming an ROTC cadet is his stronger sense of responsibility. So whenever he puts on his uniform, he reminds himself that his words and actions can affect not only how people view him as an officer candidate, but also the image of the military as a whole. As a result, he's become more careful and thoughtful in everything he says and does. And he says he sums up his ROTC experience in three words: challenge, responsibility, and growth. Looking ahead, he hopes to become a dependable officer who stays true to the determination and sense of purpose he had when he first began his journey. I love it. I love it. And I love hearing what younger generations feel about you know, their role in society, their role in our communities, and also the sense of responsibility they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2: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1: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2: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1: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오늘 동창회 너무 재밌었다. 그치 민순아?
3: Yes. There were a lot of faces I didn't recognize at our class reunion today. Probably because it has been so long since I last came. But I was still really happy to be there.
2: Oh, yeah. 너는 여전히 말도 이쁘기도 한다. 그래서 선배들이 다 좋아했나?
3: No, no,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s not like I was that popular.
2: 아, 저기 우리 선배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대니얼 선배 나온다. 인사하러 가자. 선배님!
4: Oh, it was so nice seeing you guys today.
2: 아, 저희도 오랜만이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선배님.
4: Are you heading home?
2: 어, 뭐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도 되는데. 그치, 민순아? 어,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3: Yes, it's getting late, so I should head home.
4: Oh, Minsoon, could you give me a ride then? My legs were starting to hurt. Oh, it hurts so much that I can't even take a single step.
2: 아니, 선배는 아까 막 러닝 시범 보이면서 달리더니 아까까지 멀쩡하던 다리가 왜 아프다고 하는 거지?
3: Oh, I don't drive, so I can't give you a ride. I take the subway.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The subway station is 10 kilometers from here.
4: Oh, it's only 10 kilometers? I could run there right now. See?
2: 엄마야, 선배. 아까는 뭐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하더니 이거 뭐 유주얼 서스펙트다. 이거 뭐고 이거?
5: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태워줄까? 영어로 뭐라고요?
4: Can I give you a ride? Can I give you a ride?
5: Can I give you a ride?
1: 일상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태워다 줄까? 차로 데려다 줄까? 라는 뜻입니다. Can I give you a ride home? 집까지 태워다 줄까? I can give you a ride to the station. 내가 역까지 태워다 줄게. 답변으로 태워줘서 고마워 라고 할 때는 Thank you for the ride 라고 하면 됩니다.
5: 부산아

0: 깊이 듣고 그 안에서 문제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언어로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是的，他说如果人们正在讨论的非常重要的事情的时候，那么这个时候呢，facilitator这个时候就已经区别于刚刚我所说的主持人了哈，因为主持人可以问说这是什么意思，会打断。 聊天会打断讨论，对。但是呢，作为facilitator的话呢，那么这种打断的话呢，就是出现的是不必要的，它不能够帮助到对话的进行，反而可能会打断这个讨论的节奏。因此呢，在处理相关问题的时候呢，能够理解语言和文化背后的这些内涵，对，准确的理解呢，是反而作为外国人。 来说是非常有优势的，因为它能够呢更加深入的去倾听和了解当事人的诉求，在其中发现问题的核心呢，并将其转化为能够共同讨论以及呢能够呢有结论的这样的一个过程哈。的确，那么在和这些移住民交流的过程当中，那么所长其实也做了很多的一些呢研究啊和建设性的一些成果的提出。那在这方面的话呢，您。 能够感受到的，我们经常会提问嘉宾的关于所谓文化差异哈的感受，您是怎么看待的哈？好，那所长님 이 주민분들과 대화하고 연구하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셨던 문화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문화관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주민의 문제를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 예.
0: 교육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네. 가족의 형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생애 주기에 있는지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가에 따라 경험하는 문제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1: 네.
0: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언어나 정보 접근, 생활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반면에 한국에 10년 정도 살아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다른 주민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오, 原来如此哈，这个对我来说其实是一个很全新的一个认识。好，所长提到了，那他也是最近的才感悟到的一件事情，就是过去我们太容易的把移民问题 会当做一个整体的群体呢来看待，但是他在整个的培训的过程当中，在他研究的过程当中呢，他会发现哈，你看去了解呢，对方来自哪个国家，是什么样的家庭结构，处于怎样的一个人生阶段，姑且很重要，但是尤其是什么时候呢来韩国，所面临的问题呢，其实会大有不同。对，也就是说呢，刚到釜山不久的人。 他们可能会去谈论语言、信息的获取、生活的适应等等相关的话题，而在韩国生活了大约10年之久的人们，那么也谈到了与长期生活在当地的其他的居民所遇到的问题呢，其实是怎样，并没有太大的差异这样的一个情况哈。
0: 그래서 이주민분들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먼저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같은 국가에서 왔고 비슷한 가족 형태와 생애 주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다르면 필요한 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이주민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맥락을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네. 他说，因此他体会到，不能呢以移民会有这样的问题来去下定义，即便呢是来自同一个国家，且家庭的结构和呢人生的周期呢也相似，但是在韩国生活的时间不同，经历不同，那么所需要的东西呢也不一样，遇到的问题当然也不同。他认为最终的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是我们不要把就那个人仅仅视为移民这样的一个单一类别。 而是呢，要充分去倾听每一个人所经历的他的背景，以及呢他的故事线，然后呢，进而呢有区别性的去对待哈。好，没错，嗯，是，确实是这个很有自己的这个一些想法和理解啊，也是给我们了一些很多的一些思考哦。的确，那我其实呢也非常想要了解一下哈，那比如说呢，您参与的或者目前正在进行当中的一些活动。 或者是一些项目哈，让您印象深刻的案例，能不能跟我们分享一下？네，소장님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중 기억에 남는 사례

0: 같은 거 궁금합니다.
1: 네. 아무래도 갈등이 심했던 그 워크숍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예. 교육청과 마을교사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졌던 시기에 한 장학사님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굉장히 쉽지 않았었어요. 한 분께서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누가 끼느냐라고 고함치면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순간에는 저도 걱정이 커가지고 이 두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후 두 시간 정도 정말 깊은 대화가 이어졌었고요. 그때 제가 퍼실리테이터로서 했던 역할은 누가 먼저 이야기할지 순서를 정해드리고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면서 지금까지 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아, 我觉得这个事例可能会帮助大家去理解啊。那么，这个角色他具体做什么呢？具体又有怎样的一个工作的方式啊？这也是让他印象深刻的一个艺术主题的一个案例。对，当时呢是发生纠纷的这个当事人，老师在场。 然后呢，当然一开始的时候呢，这个事情呢就陷入僵局哈。尤其呢是一位当事人的话呢，还一边呢这个大声的表达了他自己的一个诉求，说那我们自己之间这个自己看着解决就可以了，那为什么中间还要再夹着一个人哈？然后呢，身上在那一刻的时候呢，所长也是非常担心，说这个两个小时究竟该怎么去度过，应该是很煎熬的一个时间。结果呢？ 两个小时的时间里面呢，双方进行了深入的交谈，然后，他做的一个很重要的事情就是确定了谁先发言，确定发言的顺序，然后呢，去认真的记录对每一个人的发言的内容，然后呢，同时呢，一边呢去整理这个记录，一边呢去找出呢当前对话的核心的内容。
1: 그리고 아직까지 수면 위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느껴질 때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과정 거치면서 서로 몰랐었던 사정과 생각들을 조금씩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숍이 끝난 뒤에 돌아가는 길에 서로 포옹하고 격려하시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가 갈등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0: 네. 예했습니다. 저도. 那刚刚所长说呀，当他感觉哎，好像这件事情呢还没有浮出水面的一些结果或者是故事的时候呢，那么他提出了问题，在过程当中呢，渐渐的了解到哈彼此之间呢，其实呢，他并不是互相不了解对方的想法和具体的情况。同时呢，直到结束的时候呢，他看到哈两位呢在回家路上的时候呢，互相拥抱和解，互相鼓励的情景的时候呢，那一幕呢，让他呢。 至今呢都难以忘怀。那所长也深刻的感受到了，实际上呢，facilitator呢并不是呢去解决冲突的当事人，而是呢去如何呢去诱导，去帮助当事人双方呢去真正的去倾听彼此，同时的话呢又主动的去寻找呢解决方式、解决结果的这样的一个很重要的角色哈。嗯，好，是。 有了案例了，一下子哈，那就明朗了哈。确实，那其实这是关乎呢什么呢？促进对话，对话其实是一个非常重要的一种方式，它可以去产生问题，它也可以去解决问题哈。所以呢，我们可以看出，那么对话其实似乎呢，对于呢增进彼此的理解、解决矛盾等等是非常非常重要的。那么这里就可能就要提一个有一点点模糊的概念了哈。那就这种。 对话也是所长一直在做的这件事情。那您认为呢？好的对话究竟是什么呢？那所长，你们从대화가 서로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대화란 어떤 대화일까요?
1: 네. 저는 좋은 대화가 꼭 말을 잘하는 대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0: 네.
1: 서로 다른 경험이 안전하게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대화, 그게 좋은 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0: 예.
1: 누군가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갈등이 생길까 봐 아예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예.
1: 그런 이야기가 안전하게 꺼내지고 서로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함께

0: clothes that I'm wearing today. Today, we're going to get into my bag when it comes to hip-hop songs. 네,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싶은 랩, 랩인가? 한국 발음 랩이라고 하죠. Rap songs. 네, rap songs. Songs from the hip-hop genre that I think could be very, how would you say this, accessible to all listeners. You know, you don't have to be a fan of hip-hop to enjoy these songs. It's, you know, a lot of the times people that, you know, when they think hip-hop, they think, oh, you know, that's not for me. It's a bit too rough. It's a bit too aggressive. Oh, hip-hop은 나한테 너무 세. 너무 거칠다? 라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네. But today, the songs that I brought and songs I'm going to play for our listeners and recommend, a lot of them, they're really easy listening. 네, 여러분, easy listening 하다라고 하면 진짜 듣기에 편하다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보통 easy listening이라고 생각하면 뭐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Road, Carpenters 뭐 이런 노래 생각하잖아요. But actually, rap, hip-hop could be very easy listening. 네. 근데 오늘 음악 소개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스타분들 문자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음악에 곧 집중하게 될 건데 저희 음악보다 지금 의상 대해서 코멘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은님이 혹시 오늘 끝날 때까지 모자 다 얹고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One of these hats on my head, because it's not straight on my head. It's really tilted to the side.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 Shall we take guesses? Which hat do you think is gonna fall off my head first, right? 우리 여유롭게 초롱이 우리 너튜브의 패션 때문에 음악적 안목에 신뢰가 안 갑니다. 아니 여유롭게님, 제 의상 힙합 아닙니까? 힙합은 죄송해요. I can't say this with a straight face. 다시. Isn't what I'm wearing, isn't this what hip-hop is all about? Hip-hop is being loud, is being too much. 네, 힙합을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모자 하나가 아니라 모자 두 개. 저는 이게 이 목걸이 이런 거를 돈이 없어서 그쵸? 돈이 있었으면 네, 막 목걸이 막 세, 네 개 하고 뭐 시계 막 세, 네 개 하고 막 그럴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죠, 제가. 네. 죄송해요. 네, 우리 두둥님도 네,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Easy listening 하면 Eminem의 Stan이죠라고 하는데 Stan은 아닙니다. 그 정도 easy, 그건 easy listening 아닙니다. 두둥님 죄송하지만. 네. So, I'm gonna get right into it. A lot of messages coming in already. 여러분, 저희 의상 대해서 계속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음악 대해서도 코멘트 많이, 이 정도 많이 해주세요. Alright? So, let's get to today's topic.
1: Nice to Minsu.
0: All right, today's show, today's topic, if you saw the thumbnail, if you're tuning in from NutTube, it's titled, What's in my playlist? The hip-hop edition. 네. 여러분, 힙합 좀 압니까? 저도 사실 몰라요. 딱 저 의상 보고 저분은 힙합 분명히 모를 거야. That guy does not know hip-hop. 아, 죄송해요. 이 부장님 말로, 네. 의상대로 일단 보여주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not only the hat, 여러분 이 그때 그 시절 기억납니까? 이 그 basketball jerseys, right? 한국도 I think here in Korea, the hip-hop scene here in Korea 분명히 이런 this era, right? 시절을 era라고 하잖아요, ERA. 분명히 이 era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오면서 이 검색해보니까 옛날 그 G-Dragon 있잖아요. 엄청 어렸을 때 그 YG에서 막 랩으로 막 나가는 그 어린 그 래퍼로 나갈 때 막 이렇게 이런 의상 입고 농구 저지를 뒤집어서 right? Backwards 입고 막 엄청 멋있어 보였는데 근데 그건 어린 G-Dragon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Right? 우리 두둥님이 뭐 진우션, 듀스 맞아요. 진우션 그 아티스트들 이렇게 이런 힙합 옷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저 좀 따라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 these jerseys 집에 있어서 입었는데 와 나 진짜 이거 오랜만에 입는다. 여러분 이거 좀 많이 타이트합니다. It's tighter than I expected, right? It just goes to show you just how much weight I've gained over the years. All right, so today, what's in my playlist? The hip-hop edition. Because, you know, a lot of the times, people, they say you can tell a lot about a person by their browser history. 자, browser history, 이 표현 아마 특히 인터넷, 컴퓨터 많이 쓰는 사람

0: Welcome back, folks. You are tuned into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u Shin.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I hopefully enjoyed the first hour of our show,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u in the books. Well, in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Let's see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for you. Up first,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that we have with 언니 언니 every Tuesday of the week. And right after that, we have another fun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with Hey-on. But we do have to get to today's 아줌마 expression. 네, 오늘의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저기 혹시 대니얼?
2: You're 언니?
1: 아, 뭐 네네. 아, 네네. 아니, 뭐 제가 소개팅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하도 한 번만 나와 달라 해서 예, 뭐 그렇다고요.
2: Oh, I've been really busy, so I haven't had much free time. But I couldn't cancel today's plan, so I hardly managed to make some time.
1: 아, 뭐 대충 그쪽도 바쁘단 소리 맞죠? 뭐 그럼 우리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면 되겠네요.
2: All right, let's do t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1: 저는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하고 시나몬 파우더도 추가해서 아이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살게요.
2: No way. How can we have exactly the same taste in coffee? That's exactly how I always drink my coffee. An iced vanilla latte with extra syrup and cinnamon powder. Oh, no, no, no. This is on me.
1: 뭐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럼 커피는 그쪽이 사시고 저는 케이크 살게요. 민트 라즈베리 우롱차 케이크이 여기 메뉴에 있었는데...
2: Oh my goodness, no way! You even have the same taste in cake as I do! Oh, and this is on me!
1: 잠깐만, 이 케이크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있다고?
2: Then, shall we have this cake and coffee first? And then go get something to eat?
1: 뭐 바쁘지만 밥은 먹을 시간은 있네요. 그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영화표는 그쪽이 사세요. Sha-la-la-la-la-la-la. 오늘 배워볼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2: This is on me. This is on me.
1: This is on me.
2: 식사나 음료 등의 계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This one is on m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이건 제가 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is one is on me는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특정한 경우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2: This is on m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A big thank you to Busan Ajime for this week's expression.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never home. 생각이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Welcome to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3: 네.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2: 네. 근데 오늘 네 생각이고 들어가기 전에 날씨 조정 이제 끝나고 네네. 갔잖아요. 이제서야 날씨가 괜찮다 좋다라고 이제 문자 오고 다니엘님 good evening nice weather이라고 왔고 네 우리 해님도 죄송해요 해님이 아니고 우리 대지 어머님이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반가워요라고 했는데 이게 날씨 조정이 있었을 때 이 문자 읽었으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
3: 밖에서 보고 있겠죠.
2: 네, 아니요 살짝 렉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네, 오늘은 행사 참석 밸런스 게임입니다. 벌써 9월도 한 주가 훌쩍 지났는데요.
1: 네.
0: 개학도 했고 날씨도 좀 선선해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좀 나죠.
1: That's right. The new school year is getting started. You know, the weather getting cooler.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It's wedding season once again. Also, with companies start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re are also more events, meetings, and get-togethers.
0: 네, 맞습니다. 가을에는 각종 행사나 모임이 좀 부쩍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뭐 행사 참석하면은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 맞습니다. But let's be honest. You know, sometimes there are events you don't really want to go to, right? But you feel like you have to. They take time, they take money, and sometimes, oh, that whole awkward small talk that you have to do, ah, 아, 네,
0: 네. 아,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행사가 있잖아요.
1: 네.
0: 어떤 행사가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1: 일단 저는요, 와이프의 이제 뭐 친구들? 행사 같은 거, 친구들 뭐 모임이나 뭐 다른 남편들도 오는데
0: 네.
1: 같이 가는 거.
0: 왜요? 비교되세요?
1: 아, 비교되는 것보다
0: 그러면요?
1: 남편들은 친하지 않거든요.
0: 아.
1: 네, 근데 뭐 같이 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뭐 안 그래 뭐지 뭐 몇 명 친구들끼리 이렇게 백화점 같이 가면 남편들 같이 따라왔는데 뭐 친구들끼리 같이 막 들어가러 남편들이 다 밖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로 폰 보고 나 그게 너무
0: 어색해서
1: 너무 불편해 나. 네. 너무 불편해.
0: 저도 좀 비슷해요. 뭐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모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몰 톡을 잘 못해가지고요.
1: 아, 스몰 톡. 저는 스몰 톡 이니시에이트 제가 이게 거는 건 아닌데 이게 누가 걸어주면 반응해줘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네. 그래서 스몰 톡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아무 말 없이 딱 그 남편 딱 세 명들 이렇게 모였는데 아무 말 없이 서로 그냥 폰만 보고 있어요. 아, 그게 숨 막혀 죽겠어.
0: 여자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뭐 백화점이면은
1: 네.
0: 뭐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1: 그쵸.
0: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남자들은 진짜 그럴 때는 대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인가요?
1: 맞습니다. 진짜 이게 딱 그 공통점이 없으면 별로 좀 관심 없을 때도 많고. 네. But small talk. I think once you get started, like it should be okay. 특히 우리 올스타 듣고 계시는 분들, 뭐 small talk에 항상 우리 일주일마다 레벨업을 하잖아요. 네, 화요일 저녁마다. 근데 행사 참석 밸런스 게임 오늘 좀 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shall we? 좋아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one. Two important events happen on the same day. Which do you go to? Your best friend of 20 years' wedding or your child's first family sports day? So which one would you go to? You can pick only one.
0: 행사 두 개가 겹쳤다면 어디에 갈 건가요?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vs 아이의 첫 가족 운동회 참석하기.
1: 야. 이거는 어렵다.
0: 진짜 아니 왜 20년 지기 친구는 우리 아이 첫 운동회 하는 날 결혼식을 한대요?
1: 네. 이 친구도 좀 생각 없다. 분명히 이 스포츠 데이에 잡았으면 평일에 하잖아요.
0: 네.
1: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할 건데 지금 결혼식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잡았다고? 자, 여러분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한 분들 중 2부에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네.
1: 언니는 어떤 걸로 할 겁니까? 그래도
0: 저는
1: 친구?
0: 아니요. 아이의 첫 가족 운동에 참석하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아이잖아요.
1: 그쵸.
0: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1: 야, 이거 네. 딩동댕입니다. 네. 방금 바로 옆에 있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 하루를 갖기 전 이 question을 if you ask me this question, 20 years of course. 애는 근데 또 다음 운동회도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0: 네,
1: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I went to Haru's first sports day. 하루 그 학교에 딱 1학년 초등학교
0: 그렇죠.
1: 1학년 돼 가지고 첫 그

0: 그 체육 대회 갔거든요. 아빠 엄마 온다는 그 말 듣고 그 뭐지 그 운동장 네. 나오자마자 아빠 엄마를 찾고 있어요.
1: 맞아요.
0: 아빠 엄마를 찾은
1: 기대를 하겠어요.
0: 무조건 네. 찾습니다 아이들. 근데 안 보이잖아요.
1: 네.
0: 와. 그 실망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1: 네. 그래요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아이의 첫 운동에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니까.
0: 맞아요. 친구는 뭐 다시
1: 아니 아니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결혼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0: 두 번 할 수도 있어.
1: 자 그건 농담 농담.
0: 네.
1: 20년 지기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0: 이해해줘요. 맞습니다.
1: 아니 그리고 꼭 결혼식을 안 가더라도 네. 다르게 축하를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아이고 데닐링이 말합니다. 아이고 친구야 네가 결혼 한 번 더 해라 라고 부탁하네요. 네. 내가 축이고 조금 더 챙겨줄게.
1: 아,
0: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1: 예.
0: 네. But here's an interesting survey we want to share. 73%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go to events they don't really want to attend because they're worried about what people will think. 무려 73%가 안 가면 눈치 보이거나 인간관계가 끊길까 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1: 그러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은 거네요. 73%가.
0: 네.
1: 그래서 이제 가장 참석하기 껄끄러운 행사 1위는 48%를 차지했는데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 열리는 직장 상사의 개인 경조사, 돌잔치, 결혼, 환갑, 칠순, 가족 장례 등등이었습니다.
0: No surprise. Number two was a weekend company retreat team building event or dinners. And number three was a classmate's wedding that you haven't heard from in years. 2위는 단합을 명목으로 한 주말 회사 야유회 및 단합 대회, 네, 뭐 회식 같은 거였고요.
1: 네네.
0: 3위는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청첩장만 네. 이게 날아온 어색한 동창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once again, 우리 오늘 이 밸런스 게임은요. 20년 동안 이 친구 사이였던 그분의 결혼식입니다. 네. 갑자기 뭐 20년 동안 친구 네. 사이였는데 근데 아무 말 없이 이 청첩장을 보내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언연이는 무조건 아이의 첫 운동회, 운동 대회?
1: 아, 예. 아까 선택은 그거였죠. 네, 네,
0: 네. 네, 진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 갈 거,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 근데 그러면 뭐 이 중에서 방금 리스트 중에서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제일 애매한 뭐 행사 같은 거 있습니까? 언니한테?
1: 저는요. 뭐 직장 상사의 개인 경조사. 뭐 장례라던가 이런 거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뭐 돌잔치나 뭐 환갑 칠순 이런 거 굳이 직장 상사 가야 돼. 뭐 굉장히 친한 사이면 모르겠지만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리고 저는요. 사실 두 개인데요. 주말에 하는 회사 야유회 및 단합대 이건 싫습니다. 저는.
0: 네. 이거 옛날이면 뭐 네. 노초이스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회사들이 좀 이렇게 눈치
1: 네.
0: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 근데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청첩장만 날아온 어색한 동창은 안 가도 되지 않나요?
0: 아, 나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진짜 2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네.
1: 아니 민수랑 저랑 예.
0: 네.
1: 인간관계 다 끊기는 거 아닌가요?
0: 아, 일단
1: 우리 너무 눈치를 안 보네. 될 대로 되라.
0: 일단 뭐 아직 저한테는 뭐 온 건 없으니까. 네.
1: 예.
0: 이게 청취자 오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았는데.
1: 아니 근데 여기 네. 두둥님도 회식 극혐. 근데 평일이라면 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그쵸?
1: 주말에
0: 주말,
1: 굳이
0: 프라이데이,
1: 나와서.
0: 예. Saturday, Sunday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뭐 얼굴 도장 찍고 갈게. 여러분 다 지금 이 행사 다 아, 말한 거 아, 그래도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네네.
0: 네, 자 얼굴 도장만 찍다. Show my face라고 표현합니다.
1: Show my face.
0: 그래서 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갈게. I'll show my face for a bit.
1: I'll show my face for a bit.
0: 잠깐 살짝 잠깐만 얼굴 보여주고 갈게. Show my face라고 합니다. Or make an appearance입니다.
1: Make an appearance.
0: 네, 얼굴을 비추다, 뭐 잠깐 참석하다, make an appearance. 근데 잠깐 들릴 때도 있잖아요.
1: 네.
0: Stop by라고 합니다.
1: Stop by.
0: 네, 나 그냥 잠깐 들렸다 갈게. I'll stop by just for a bit. 네, 이렇게 표현할 수
1: 네.
0: 있습니다. 네, 일단 문자만.

0: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은님이요. 20년 지기면 아이 첫 가족 운동회 간다고 해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뛰었던 운동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봐봐요.
1: 저도 그래요. 저도.
0: 네.
1: 그러니까 보통 저 때만 해도 아버지들은 잘 안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막내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루 오셨거든요. 네. 저 그 운동회만 기억이 나요. 다른 운동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0: 그렇죠. 네. 네. 저희 근데 요즘 운동회는 엄마 아빠 잘 안 시키더라고요.
1: 운동회도 안 하는 데가 많다면서요.
0: 네, 네. 저도 막 아빠 뭐 달리기 하면 아빠가 무조건 이겨야 돼라고 하는데 아 가면서 막 스트레칭 막 하고 막 갔는데
1: 전혀 시키질 않아. 네.
0: 아예 안 불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기나요라 부장이 물어보는데 부장님 저 뛰는 모습 봤어요? 안 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Now, two events happen on the same day. Which would you go to? A, your boss's child's first birthday party. Or B, your best friend's parents' 70th birthday celebration. So, which one would you go to?
1: 네, 둘 중 하나만 참석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회사 상사가 초대한 자녀 돌잔치 vs 절친 부모님의 칠순잔치.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깨톡이나 유튜브, 너튜브, 너튜브 네.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왜 가야죠?
1: 둘 다, 둘 다.
0: Why? Why 두 곳에 왜 가야 돼요?
1: 근데 아까도 어떤 분이 요즘도 칠순잔치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근데 저도 했어요.
1: 아 진짜요?
0: 최근에 했습니다. 네.
1: 누구의 칠순잔치?
0: My parents. 저희 부모님. 엄마 아빠.
1: 그럼 보통 가족들끼리 모이지 않나요?
0: 그렇죠. 가족들끼리만 했죠. 네. 네. 저랑 저 와이프랑 이제 뭐 동생이랑 동생 와이프 딱 이렇게.
1: 그렇죠.
0: 네. 그냥 간단하게 딱 이미 그거를 완전 그 핵가족이라고 하나요? 핵가족 그 immediate family라고 하거든요. 네. immediate family. 그래서 그 or nuclear family라고 옛날에 그런 말 하긴 했는데 진짜 뭐 동생, 엄마, 아빠 이게 immediate family 네. 되거든요. 네. 그 정도. 근데 친구를 데리고 간다? 친구를 부른다?
1: 그런데 만약에 어릴 때부터 계속 알던 부모님이면 거의 가족 같은 그 친구들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근 사이면 이해가 된다.
1: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 절친 부모님의 칠순잔치 진짜 절친이라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힌트 드리자면요. 칠순이면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을 거예요. 이 부모님들 어떻게 좀 이렇게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Right? Your boss's child's first birthday? 근데 초대를 그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You got invited to the birthday.
1: 초대를 받았는데 또 안 가기는 또 애매하네요.
0: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아까 그 배웠던 표현 뭐 just stop by, make an appearance. 근데 중요한 게 아이를 생일 선물을 하나 챙겨주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네. 생일 선물 챙겨주고 그냥 바로 나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 아니 제가 결혼을 했던 그 초창기
0: 네.
1: 그때만 해도 사실 돌잔치는 친구들 다 갔었거든요.
0: 네.
1: 뭐 회사 동료들도 가고
0: 오케이.
1: 그래서 돌반지를 꼭 해줬잖아요.
0: 네.
1: 지금은 돌반지를 해주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0: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 금이 너무
1: 그러니까. 비싸.
0: 요즘 금 아니고 은으로도 괜찮지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네. 회사에서 야망은 없나요? 승진해야지 라고 부장님이 말합니다.
1: 네. 일단 돌반지 하나 준비하셔야겠는데요.
0: 그렇죠. 일단 부장님 일단 먼저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초대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1: 그러면 저도 그러면 부장님이 초대하시면 갈게요.
0: 네, 좋아요. 우리 모두 다 부장님 초대하면 가겠습니다. 네, 초대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So,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빠지지라고 고민할 때, What's the most popular excuse for getting out of these events?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핑계는 뭘까요? Number one, 부장님 어떡해요? I suddenly feel under the weather. 갑자기 몸살 기운이 났습니다. 네. 네. 이게 39%였습니다. 네.
1: 아무래도 아프다는 핑계가 사실 제일 무난하긴 해요.
0: 네.
1: 그리고 또 2위는 있잖아요. 뭐 저희 그 시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저희 그 친척 경조사가 있어요.
0: 네.
1: 뭐 조카가 결혼해요.
0: 그쵸,
1: 이런 가족 핑계.
0: 가족 네. 건들 수가 없죠.
1: 예. 네. 그리고 3위는 갑자기 급한 업무가 생겨서요. 야근이 생겨서 뭐 이런 일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0: 우리 회사에?
1: 부장님 내가 모르는 일도 있나?
2: 아, 부장님 부장님 돌잔치 못 가겠으면 갑자기 방송국에 일이 생겼는데
0: 우리 방송국에? 이런 눈치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eople when they have to attend you know, an awkward event. 이게 불편한 자리에 참석했을 때 행동 유형도 좀 있잖아요. Mm-hmm. Right? Number one is the stealth type. 이 스텔스 mm-hmm. 유형인데요. You know, you say hi and you hide in the corner and then you sneak out after 30 minutes. Stealth가 살며시 뭐 몰래 함이란 네네. 이렇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stealth type이라고 하면 몰래 왔다가 몰래 빠지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닌자같이. 네. Right? 네.
1: 그리고 이제 2위는요. 시계 조회형입니다.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급한 네. 전화가 온 척하는 거고요.
0: 네.
1: 3위는 먹방 집중형.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직 음식 먹는 데만 집중해서 네. 상황을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자 우리 대니님은요. Stealth is my type. 대니님이 stealth type이라고 하네요. 오. 오, 혹시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좀 등치가 조금 있어서 눈에 좀 안 보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1: 네.
0: 우리 까베 TV님 부장님이 돌잔치면 늦둥이야. 그치 까베 TV님 나이를 깠나요? 나이를 알려줬나요 우리 부장님이? 부장님 얼마나 어린데?
1: 네. 아 지금 뭔가 껄끄럽습니다.
0: 맞아요.
1: 나 거기 가기 너무 껄끄러워 부담스러워 할 때 영어 표현 좀 가르쳐 주세요.
0: 그러면 자 나 거기 진짜 진짜 너무 가기 싫을 때는요. I dread going to.
1: I dread going to.
0: 그래서 상사 집안 행사 가는 게 너무 껄끄러워. I dread going to my boss's family events라고 합니다. Dread가요. Scared, 무섭다보다 더 두려움을 조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1: 네.
0: 이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이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몸으로 좀 이게 느끼는 그런 고통 또 살짝 이게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기 싫으면요. I really don't want to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I really don't want to go.
0: 맞습니다. 왜냐면 가는 게 너무 어색해. It's so awkward going.
1: It's so awkward to going.
0: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2부의 문자 요정이 문자 다 챙길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All right, it's about that time. Let's get it. Time for today's EPQ.
3: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Lots of presents we're handing out. Presents such a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on the line.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0: 유리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4: 와, 네.
0: 네. 자, 저희 뭐 문제 드릴 때 살짝 조금만 집중하면서 들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유리님. 그래서
4: 네.
0: 네, 조금 어려우더라도 민서와 언니 언니 힌트 많이 줄 건데 라고 그 생각만 하고 네, 잘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4: 네.
0: Are you ready?
4: I'm ready.
0: All right, let's go. Question number one. 가겠습니다.
4: 네.
0: Question number one. Listen and choose a correct word. What is the opposite of the word early? 자, opposite가 반대입니다. What is the opposite of early? A, fast. B, late. Or C, slow. 자, 정답은요? 자, 유리님. Early에.
4: A
0: 갈 겁니까? 네, 네. A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유리님이 뭐지? 연결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안 들려서 네. 제가 다시 네, 초이스 드릴게요.
4: 1번이요.
0: 네. Opposite에. 네, opposite는 반대잖아요. Early의 네. opposite를 뭐지? 하면 됩니다.
1: 그러니까 early의 반대말을 네. 맞춰주시는 거예요.
0: A, fast. B, late. Or C, slow.
4: 네, B.
0: B.
4: 네.

0: 맞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오이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근데 목소리가 되게 애띄어서요. 학생이실까요?
2: 아니요, 서른 살입니다.
1: 오, 목소리는 애기 같으세요. 너무 귀여워요.
0: 네. 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봐줬는데 유린이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그래
1: 아닙니다. 네. 네.
0: 자, early는요 일찍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의 네. 반대 말은 late. 네. 늦은 늦다. 네, 이 단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2: 네.
0: Which relative pronoun correctly completes the sentence? 이거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자, 그 알맞은 단어를 네, 빈칸 채우게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네. The book I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really interesting. 자, the book I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really interesting. A, the book who I borrowed. B, the book which I borrowed. Or C, the book whose I borrowed.
1: 자, 정답은요?
2: 2번 위치요.
0: 와!
1: 오!
0: 이야!
1: 우리 두둥님이 눈치 so good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0: 이거 영어 so good라고 했는데 왜 눈치 so good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The book which I borrowed from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그 책. 네, 라는 네. 뜻인데요. The book. 그 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서 이때 쓸 수 있는 네. 알맞은 이 관계 대명사가 네. which입니다.
1: 네. 네. 2단계까지 맞추셔가지고요.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왔는데 마지막 뭐가 걸려있죠, 언니?
1: 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0: 네. 유리님. 네. 좀 긴장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2: 맞아요. 너무 긴장됩니다.
0: 좋아요. 근데 like I said, 이 살짝 잘 듣고 계시면요. 우리 힌트도 많이 드릴 거니까 don't 네. worry, okay?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 네.
0: 자, 대화를 듣고 문제 풀어봅시다.
1: 네. Misu, where are you? The movie is about to start.
0: Oh, no worries. I'm on my way. I'll be there in 5 minutes. 자, 여기서 I'm on my way가 무슨 뜻일까요? A, I'm waiting for you. B, I'm coming now. C, I'm already here. Or D, I lost my way. 자, 정답은요?
2: B.
0: B.
2: I'm coming.
1: 네, 맞아요.
0: 네, 일단 뭐 얼마나 확실합니까?
2: 100%.
0: 100%요. 아, 유리님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맞췄습니다. 네. 일단 우리 오늘 올스타의 슬로건을 바꿀게요. 영어가 기세다가 아니고 영어도 눈치다라고 해야겠다.
1: 네, 맞아요.
0: 영어도 눈치다. 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커피에 치킨에 마지막 뭐를 드리죠?
1: 백화점 상품권까지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of course. 유리님, 아, 지금 기분 네. 어때요?
2: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0: 너무너무 좋아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아니, 이렇게 방송에 네. 연결이 됐는데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2: 아, 얼스타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오늘을 계기로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리님.
1: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2: 네.
0: 네, 유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축하. 네. 아, 유리님은 아니, 목소리도 너무 밝아서 이분들한테 그냥 뭐라 그러지? 최대한 나도 좀 많이 응원하고 싶고
1: 이렇게
0: 도와주고 싶고 이런 네. 생각이 있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자, congratulations to today's contestant 이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언니도 이제 잠깐 빠이빠이 해야죠.
1: 예,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저희 오늘 뭐 가기 싫은 행사, 뭐 이벤트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직장 상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 말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부탁드립니다.
1: 자, 부장님 사랑해요.
0: 부장님
1: 뭐든 초대하시면 갑니다.
0: 초대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two households, both alike in dignity. In fair Verona, where we lay our scene.
1: 명망 높은 두 가문이 있습니다. 이 운명적 이야기는 아름다운 베로나에서 시작됩니다.
0: From ancient grudge break to new mutiny.
1: 오래된 원한은 다시금 새로운 다툼으로 불붙고
0: Where civil blood makes civil hands unclean.
1: 한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그 손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Verona가 원수 집안의 사람인 줄도 모른 채 캐퓰릿 가문의 무도회에서 처음 마주친 로미오와 줄리엣.
0: Oh, she doth teach the torches to burn bright. 저 연인은 햇불보다도 환히 빛나네. It seems she hangs upon the cheek of night like a rich jewel. 마치 밤에 뺨 위에 걸린 눈부신 보석 같아. 아니, 내 심장이 지금까지 사랑이란 걸 알기나 했던가? For I ne'er saw true beauty till this night.
1: 용기네요. 줄리엣의 손을 덥석 잡는 로미오.
0: 이 보잘것없는 내가 당신의 이거 뭐죠? 지금 아니죠? 네. 이 보잘것없는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을 함부로 잡았으니 그 죗값은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My lips, two blushing pilgrims ready stand. 제 입술, 수줍은 두 순례자가 되어 To smooth that rough touch with a tender kiss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시선에게 해주시죠
1: Good pilgrim, 착한 순례자님 그 손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Palm to palm is holy palmer's kiss 손과 손이 맞닿는 것도 순례자의 입맞춤이랍니다
0: Oh then, dear saint, let lips do what hands do 그렇다면 입술도 손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1: 그런데 성인은 기도를 들어주어도 스스로 움직이진 않아요.
0: Then move not, while my prayer's effect I take. 그렇다면 잠시 그대로 있어줘요.
1: 그러면 그 죄가 제 입술로 옮겨왔네요. Then have my lips the sin that they have took.
0: Sin from thy lips? Then give me my sin again. 그렇다면 제 죄를 돌려주시오.
1: 어머, 키스도 참 정석대로 하시네요. You kiss by the book. Wait, my nurse is calling me. 제 유모가 절 부르거든요. What is it? My mother is calling me.
0: Your mother?
1: Yes, the lady of this house.
0: The lady of this house?
1: Yeah.
0: Then, is she a Capulet? 이 집의 안주인이라면 설마 Capulet 가문?
1: Why of course. I am Juliet Capulet.
0: 아, 이 무슨 가혹한 운명의 빛인가? My life is my foe's debt. 내 목숨이 이제 원수의 손에 매어 버렸구나.
1: Wait, who are you?
0: Romeo. Romeo Montague.
1: A Montague?
0: The only son of your great enemy.
1: My only

0: 무도회가 끝난 뒤 로미오는 줄리엣을 잊지 못해 캐퓰릭가의 정원으로 숨어든다.
1: But soft! What light through yonder window breaks? 잠깐, 저 창가에서 비치는 저 빛은 무엇이지? It is the east, and Juliet is the sun. 저것이 동쪽이라면 줄리엣은 태양이로구나.
2: Oh,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어찌하여 당신은 로미오이신가요? Deny thy father and refuse thy name. 그 이름을 당장 버려주세요. And I'll no longer be a Capulet. 그럼 저도, 나도 캐퓰릿이라는 성을 버리겠어요. What's in a name? 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꽃도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한들 그 향기는 여전히 향기로울 텐데.
1: I take thee at thy word.
2: 깜짝이야.
1: 나를 그저 사랑이라 불러주어. Henceforth, I never will be Romeo.
2: How camest thou hither? Tell me, and wherefore?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 사람이 당신을 발견하면 어떡하려고요?
1: With love's light wings did I o'erperch these walls.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타고 이 담을 넘었소. For stony limits cannot hold love out. 돌담 따위가 사랑을 가둘 순 없으니까.
2: If they do see thee, they will murder thee.
1: 그대의 눈빛 하나가 그들의 스무 자루 칼보다 내게는 더 두렵소.
2: 어머.
1: Look thou, but sweet, and I am proof against their enmity. 그저 다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준다면 그들의 적의쯤은 아무것도 아니오.
2: 어, 이 남자 정말 다정하네. Dost thou love me? 당신 혹시 날 사랑하나요?
1: Lady, by yonder blessed moon I vow. 저 하늘의 성스러운 달을 걸고 맹세하오.
2: Swear not by the moon, the inconstant moon. 아니요, 달에 맹세하지 마요. 달은 늘 모습이 변하잖아요.
3: Oh.
2: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되지?
3: 뭐지?
2: Or if thou wilt, swear by thy gracious self. 정 맹세하고 싶다면 그저 당신, 멋진 당신 자신에게 맹세해요. And I'll believe thee.
1: The two confess their love for each other and promise to meet again. Neither their family's bitter feud nor the high walls between them can keep their hearts apart.
4: 아, the wig is so itchy. So I have to take it off.
3: 덥죠. 저도 이 날개가 살짝 좀 찝찝해요. 여러분, 날개 안 보였죠? 저도 날개 하고 있었거든요. I had on these wings that in the film Leonardo DiCaprio, Romeo's character, right? Because they're at the that
4: actually,
3: ball.
4: Juliet has it on.
3: Oh, Juliet has it on. 내가 왜 끼고 있지 그러면?
4: 날개 잃은 천사잖아요.
3: 네. 아 근데 어렵다. 셰익스피어 어렵다.
4: It is hard.
3: 네.
4: It is hard.
3: 근데 혜연 씨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Because you do have some background in Shakespeare, don't you?
4: 저는 저니까요. Just kidding, just kidding. Yeah, I have. I have done some Shakespeare.
3: Yeah.
4: 저는 이 로미오 줄리엣에서 제가 잘하는 역할이 유머입니다.
3: Oh.
4: Yes, 여기 nurse라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3: 네.
4: 근데 이제 유머란 뜻이에요.
3: 네.
4: 네. 그래서 I've played the nurse a few times.
3: Like in an actual performance.
4: Yeah, in some regional theater.
3: 아, yeah. 그래서 이 저도 여러분 이 막 영어 부분인데.
4: Mm-mm.
3: Shakespeare 이 performance, Shakespeare 연기를 하면
4: Mm-mm.
3: 진짜 이 말투도 진짜 Shakespeare 말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도 부탁하는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줄 수 있어요? 그 nurse 역할
4: 대사를 몰라서. 근데 보통 바이브가 그냥
3: 네.
4: 아 줄리엣, don't worry about it. 뭐 하고 있어 지금? 그 총각 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바이브.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맞아요,
3: 맞아요. 알겠다.
4: Yeah, yeah.
3: 네. 오, 진짜 잘했을 건데.
4: 와, 근데 사실 이런 it's really I mean because I'm not the type to get cast as Juliet.
3: Why not?
4: 아,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타입 캐스팅이라

0: 보통은 이제 그 배우의 이미지에 맞는 역할을 줘서
1: 네.
0: 제가 줄리엣을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아, 또
1: 아이.
0: 이렇게 목소리로
1: 네.
0: 또 우리 어느 누가 칭찬해 주는데 아 다시님이 혜연님 목소리 이뻐요라고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1: 네, 뭐 다시님의 혜연님 목소리 이뻐요. 애교는 이 코너에서 처음 아니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하는데 아니요, 몇번 했습니다.
0: But ego is usually
1: 맞아요.
0: usually means the
1: 제가
0: character.
1: 하죠. 잠깐만요.
0: Somebody,
1: 잠깐만 우리
0: somebody
1: DA님, 우리 엔지니어님.
0: 누가 쓰러지신 것 같은데요?
1: 방금 저 표정 봤거든요. 방금 표정 봤거든요. 부장님 못 부장. 이거였어요.
0: 이렇게 또 in real life 실제로 보신 건 처음이라서 충격 받으셨나 봐요. Yeah.
1: 다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안 할게요. 네.
0: Right.
1: But also 달지님이 완전 성우 같아요라고 말하네요.
0: 셰익스피어 여러분도 물론 처음에 읽으면 거리감이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노래 가사라 생각하시고 감정 실어서 읽다 보면 또 이게 싹 좀 스며들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할게요. I'll be honest. I did 버벅거리 a little bit, right? I did stumble on the words. One of our listeners pointed it out. Oh, 민수 오늘따라 좀 많이 버벅거리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it's Shakespeare.
0: True.
1: It's not actually like modern language, right?
0: Totally.
1: 한국어도 how did you like get the like Korean lines? Was this all like written by you?
0: No. There's versions of course, Romeo and Juliet. 한국어로도 공연이 많이 됐으니까요.
1: 네.
0: It exists. 근데 좀 약간 우리 입에 맞게 조금 우리 버전을 좀 바꾸긴 했는데요.
1: 진짜 신기하다.
0: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정말 언어의 연금술사인 게
1: 네.
0: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그 극들에 사용된 언어가 그러니까 새로 발명한 언어들로 그 표현들이 여전히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Yeah.
1: 뭐 있죠?
0: So let's get into some of those expressions.
1: 좋아요.
0: The first one is break the ice.
1: Break the ice.
0: We talk about, icebreaker.
1: 그쵸?
0: Right? 이제 뭔가
1: 그런 똑같은 의미인가요?
0: Yeah.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 때
1: 셰익스피어에서 나왔구나.
0: 이 break the ice라는 표현이 말괄량이 길들이기 위해서
1: 네.
0: 처음 사용됐던 표현이라고 해요.
1: Interesting.
0: Yeah.
1: Break the ice.
0: Another one is the green-eyed monster.
1: Oh.
0: 오,
1: 이것도 아직 들어봤는데.
0: 그죠? 질투를 green-eyed monster라고
1: 네.
0: 부르기도 하거든요.
1: 왜 영어로 green with envy라고 표현하잖아요.
0: Yeah, somehow green is associated with jealousy. 그래서 질투심에 휘둘리지 마세요 할 때 don't let the green-eyed monster get to you.
1: Mm-hmm.
0: So this was coined in Othello. 오셀로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이고요.
1: 네.
0: Another one is it's Greek to me.
1: What?
0: Do you know that expression?
1: It's Greek to me. I've never heard this expression.
0: It's Greek to me가 어떤 뜻이냐면요.
1: 네.
0: 직역하면 저거는 나에게는 그리스어야.
1: 그리스어.
0: 한마디로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I don't understand. 이거
1: 왜냐면 maybe this person not from Greece or that area at all.
0: That's true. 그래서 원래 이게 줄리어 시저에 이 나왔던 약간 그 농담투로 나왔던 대사인데
1: 네.
0: 그 전에도 이 표현은 이 중세 유럽 학자들이 라틴어, 라틴에는 익숙하지만
1: 네.
0: Greek, 그리스어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표현이 이미 존재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1: 네.
0: say, oh, I'm reading these legal documents. 지금 법문서를 읽고 있는데 it's all Greek to me.
1: And that expression like to modern times, it might as well be in like you know a language that you completely don't know
0: totally
1: right it might as well be in I don't know once
0: might
1: again a language
0: well
1: you don't
0: be,
1: know
0: might as well be in Portuguese
1: 맞아요
0: yeah.
1: right
0: all right one more expression
1: one more
0: in my heart of hearts
1: oh 이 표현 많이 듣죠 in my heart of hearts
0: 그죠 하트 심장의 심장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1: 그만큼 진심이다
0: yeah.
1: 라고
0: If
1: 말하는
0: I say,
1: 거죠
0: Oh, in my heart of hearts, I knew it wasn't going to work.
1: Yeah.
0: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1: 네.
0: So, in my heart of hearts, it was used in Hamlet. It's in a monologue. Yeah.
1: A lot of these expressions you would hear in everyday conversations in the English language.
0: 하나만 더 빨리.
1: 네.
0: What's done is done. Very simple, right? 이미 벌어진
1: 없죠.
0: 일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1: 네.
0: It was used in Macbeth.
1: 어쩔 수 없지. What's done is done. 네. 너무 신기하다.
0: Yeah.
1: Real quick, my favorite line from Romeo and Juliet. A big shout out to Anya Anyi and Haeyeon for this week's segments. Thank you so much. Folks, time to wrap it up today. Enjoy your Friday night and the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Our last track as I leave you is by Carla Bruni. Stand by your man. 여러분,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ng.
3: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4: And me, Jessie.
3: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4: Okay.
3: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5: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3: Time is running out.
4: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3: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4: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3: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 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ong.
8: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9: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8: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9: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8: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10: 9:00